아내가 황급히 저를 말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돼! 지금 주지 마! 새 책 이미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것도 아직 제대로 다 못 읽었어! 네, 최근 시리즈로 된 책을 사줬는데 그것도 아직 몇 번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새 책을 또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자, 아비 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며칠 후에 보란 듯이 책장에 꽂아뒀어요. 그 책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많아서 그 은혜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응답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그때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더 충분히 누리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내일의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배려이지는 않을까요? 자, 사랑의 뜰안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도 방송 가족분들 향해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메시지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빠짐없이 잘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 씨앗 이미지가 또 준비가 돼 있는지, 어떤 말씀 구절들, 네 구절이 선정이 됐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주님께 좀 우리가 허락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러분께 좀 전해드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은혜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색하기 요만큼 100을 줄 수 있는데 한 30만 주고 40만 주고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또 은혜를 흡족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전에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까지 이렇게 네 구절 선정해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 가지의 주제와 메시지를 묵상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방송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한 네, 성경 구절 네 구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무지개 배경이죠. 네, 무지개 배경으로 여러분께 또 귀한 말씀 메시지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도 기도문 나눠드릴 겁니다. 뭐 아마 보이는 라디오, 뭐 월화수에는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송출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게시가 됐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 지금 키워드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잘 확인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키워드 알려드릴 텐데 그 키워드 이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바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 키워드.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좀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키워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미입니다.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메시지도 함께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충만한 은혜를 너에게 주었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키워드 이미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도 꼭 함께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 이미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했더란 네, 원래 어제까지 특집이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시대별 애창 찬양. 자, 오늘은 2000년대. 자, 2000년대에 정말 사랑받고 또 많이 불렸던 찬양을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하면서 확인하고 알게 된 거지만, 자, 90년대와 그 이후에 2000년대가 정말 찬양의 황금기, 뭐 지금도 이제 찬양의 황금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래서 곡을 추리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시대별 애창 찬양 전해드리는데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찬양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아무튼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아멘,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들을 세어보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우리가 이미 허락된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은혜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흡족히 주시고 결코 부족하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고 항상 응답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핍에 매이지 말고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드란 네,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자 사랑의 드란에서 두 가지의 선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가 이미예요. 이미 이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도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보이는 라디오 김정수님 오늘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165번님께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을 잘 지켜서 조용한 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자 아마 세종소망교회를 섬기시나 봐요. 그래서 세종소망교회로 오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8457번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씨앗으로 자라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라고 0300번님 문자 주셨는데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오게 하고 또 떠나지 않게 잘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967번님 다음 주 견학대 뵈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네, 목요일 금요일에 사랑의 뜰 안에서 또 견학이 또 진행이 되는데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월요일은 소망의 기도. 자 그리고 화요일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녁 시간.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사랑의 뜰 안 각각 진행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860번님께서 씨앗 또 이미 두 가지 문자 주셨는데 한 문자에 두 가지를 다 담아주시면 하나밖에 안 가니까 꼭 여러분께서 각각 문자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하시면서 7749번님 이미 여름은 왔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이 여름은 정말 일찌감치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찌감치 왔고 자 아무튼 그 여름에 지치지 마시고 더위 속에서도 정말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신앙의 씨앗들이 이제 하루하루 뿌리는 씨앗들 있잖아요. 그 씨앗들이 건강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13번님께서 오늘 씨앗 주심에 소중히 받아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정말 너무 보람되고 기쁩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또 3013번님께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잘하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그 은혜를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샵 9330번 씨앗 또 이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의 선물 잘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들한 일부 시간에 시대별 애창 찬양 특별히 2000년대죠 2000년대 사랑받고 또 많이 불렸던 찬양들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추억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Yes CCM 앨범 중에 수록된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사랑이 드러난 서머 스페셜 특집 시대별 애창 찬양. 자, 기존에 어제까지 진행될 그런 특집이었는데 자, 하루 확장됐습니다. 하루 연장됐어요. 자, 특별히 90년대와 2000년대에 발매되고 사랑받았던 찬양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자, 하루 연장됐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예고해드린 것처럼 시대별 애창 찬양 2000년대에 사랑받았던 찬양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30곡, 40곡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만큼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추리고 또 추려서 여러분께 이제 좀 전해드린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찬양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곡들이 발매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카테고리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좀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첫 번째 주요 테마가 바로 예배사역팀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사역팀들이 여전히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새로운 예배사역팀들이 막 생겨나고 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어떤 주요 찬양 발매 축이 기존에는 그냥 복음성가 찬양들이 좀 줄을 이루다가 이제 예배 사역 팀에서 발매하는 찬양들이 정말 이 교계에서 널리 불리고 또 많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0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배 사역 팀으로는 뭐 어노인팅 2000년대 전에 활동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음반을 발매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입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2000년대에 아예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전도단도 뭐 그 이전부터 활동을 했지만 예수전도단의 이제 대학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 워십이라는 이제 예배 사역 팀이 또 별도로 생성이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그리고 디사이플스 청관웅 목사님 디사이플스 그리고 남미 워십 사역 팀들이 결성되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반 복음성가, 이게 찬양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일반 복음성가들도 굉장히 많이 발매가 되는 시기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황금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축복송입니다. 세 가지의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예배 사역 팀, 그리고 하나는 찬양 사역자들의 일반 복음성가들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축복송이라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송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매가 되고 또 불리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뒤에 참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2000년대 찬양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예배사역팀, 일반 복음성가, 축복송 이렇게 세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배사역팀에서 이제 디사이플스와 그리고 뭐 남미워십 등이 있는데 디사이플스는 청관웅 목사님으로 대표가 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곡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당시에 발매된 2000년대 목마른 사슴이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 시내 이거 말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이 찬양이죠. 그리고 불을 내려주소서 뭐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남미 워십이 있어요. 남미 워십은 이제 브라질과 이제 실제로 남미 지역에서 발매된 찬양들 그리고 유명하게 불리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한국으로 좀 들여와서 좀 널리 알리고 사역했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워십의 대표곡들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이런 찬양들이 남미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진 곡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좀 들여온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노인팅 대표적이죠. 어노인팅은 1990년대 이미 사역을 시작했지만 2000년대에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맘 다해 그리고 나 기뻐하리

꿈이 있으리라 뭐 이런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커스 2000년대에 결성이 됐습니다. 활동을 시작했는데 자 주님은 산 같아서 그리고 이게 사실 2000년대 후반이긴 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이런 찬양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네, 이 감사함으로 이 찬양도 마커스의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이라고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좀 대학사역 중심 예배사역팀을 결성을 했는데 자, 그 캠퍼스 워십의 대표곡이 또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찬 네, 그 찬양 있죠? 네, 그 찬양과 그리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네, 이 찬양입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시면 이 찬양도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을 통해서 발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020번님께서 부흥 2000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 부흥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부흥 한국 쪽에서 이제 부흥 찬양 그러니까 예배 사역 팀들이 다양하게 좀 결성이 되고 활동했던 시기가 또 그 시기고 이제 고형원 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부흥 찬양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부흥 2000이 1999년인가요? 뭐 그쯤에 발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찬양들을 사랑받고 정말 수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이 예배 사역 팀들이 발매한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두 곡의 찬양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올게요. 자, 먼저는 자, 2005년인가요? 4년인가? 그때 발매가 된 찬양인데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 이 찬양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남미 워십, 램프라고 하는데 남미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아멘.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남미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이제 남미에서 들여와서 이제 발매된 앨범, 네, 그 생생한 소리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은 어노인팅, 예, 이제 온맘 다해였고요. 이것도 이 당시에 예, 좀 그 발매된 버전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대배 애창 찬양 사랑이 들어간 썸머 스페셜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오늘은 2000년대 좀 사랑받았고 또 많이 불렸던 찬양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코너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미입니다. 이미.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뭐, 이렇게 할 때 이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그리고 샵 9330번 이미. 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사역팀. 앞서 이제 그 부흥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얼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부흥은 1998년에 예수전도단 앨범을 통해서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 2000은 1999년에 또 예수전도단 앨범을 통해서 발매가 됐습니다. 앞서 제가 부흥 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부흥 한국이 아니라 예수전도단 앨범을 통해서 발매가 됐다라는 사실에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사역팀 관련해서 이제 한 축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2000년대 또 대표적으로 또 찬양사역자들 대 활동도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찬양사역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들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또 많은 찬양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제가 그 찬양 인기순위 뭐 이런 자료를 제가 찾은 적이 있어요. 찾았는데, 그때 2000년대에서 2002년 정도까지인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켰던 찬양이 바로 워킹의 기대입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킹의 1집에 수록된 곡인데, 2000년대 2000년 10월인가에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워킹의 기대 찬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명하죠. 김수지, 찬양사역자 김수지 씨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찬양도 2000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엘. 소리엘 뭐 어제 제가 또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소리엘의 찬양들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새벽 이슬 같은, 그리고 앞서서 김수지 씨와 같이 이제 작업을 했죠. 들어보겠니, 친구들아 나의 이 고백을 좀 들

들어보겠니? 자, 그리고 2004년에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 찬양도 발매가 됐습니다. 2000년대에 다 발매가 된 찬양이고요. 자, 그리고 정말 추억의 목소리죠. 꿈이 있는 자유. 꿈이 있는 자유의 3집이 또 2001년에 발매가 되는데 여기에 또 소원. 네, 나 지금은 아, 네. 네, 소원. 아, 갑자기 도입부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망의 바다 2001년이죠. 2001년에 발매가 된 하늘 소망 비롯해서 많은 찬양들이 있고요. 자, 2001년에 시와 그림이 또 항해자를 발매를 합니다. 엄청나죠. 2000년하고 2001년대. 아, 그리고 또 포스, 소향 아시죠? 네, 소향이 포스라는 팀으로 해서 2집을 발매하는데 여기에 수록된 찬양이 바로 반석 위에라는 곡입니다. 정말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2003년에 사랑 이야기 2집이 발매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 타이틀곡이 바로 어느 날 문득 당신을 찾아온 네, 그 찬양. 네, 바로 주님의 숲입니다. 이 주님의 숲은 전주가 없이 바로 시작되는 걸로 굉장히 그 당시에 찬양에 있어서는 뭔가 흐름을 좀 거슬러서 새로운 시도를 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도 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많이 부르는 사명 동방현주의 사명이 발매가 됐습니다. 사실은 동방현주 뭐 개인 앨범은 아니었고요. 예수라는 이제 어떤 연합 찬양 앨범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시와 그림 찬양도 있고 뭐 김정성 목사님이 부른 버전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동방현주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천관웅 목사님, 디사이플스 말씀드렸는데 천관웅 목사님이 솔로 2집 앨범을 발매하는데 2006년에 그때 거기에 담겨 있었던 찬양이 또 미랄입니다. 미랄. 네, 미랄이라는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색적인 찬양으로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생 공부하고 있던 대학생이었던 전승현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바로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는데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도 2000년대에 한 대학생이 이제 작사 작곡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것이 정식 앨범에 수록이 돼서 또 발매가 됐습니다. 아,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너무 많은데 좀 그중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궜던 이제 워킹의 기대 이 찬양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이 찬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관웅 목사님의 미랄까지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좀 얼른 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의 기대와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여러분과 얼른 좀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킹의 기대. 2000년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소개해드릴 찬양이 많은데. 오늘 1부 시간에 열심히 좀 진행을 하고 2부에서 또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해드리면 2부에서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또 신청하신 그러니까 이 코너에 신청하시면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 말씀과 또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선물해드리는 코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전화 연결해서 저만을 위한 축복의 말씀과 또 축복송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샵 9330번으로 뭐 저요라고 표시를 해주시거나 혹은 뭐 간단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선정해서 전화 연결해서 축복해드리고 또 찬양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참여하고 싶다 네, 전화 연결 좀 하고 싶습니다 좀 가능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샵 9330번으로 뭐 저요라든지 혹은 뭐 간단한 사연 뭐 아니면 뭐 고민거리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9330번으로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별 애창 찬양 이제 마지막 테마죠. 2000년대 오늘 2000년대 주제인데 2000년대에 사랑받았던 찬양 중에 마지막 카테고리 축복송입니다. 축복송. 자, 정말 대한민국의 이제 축복송이라는 어떻게 본다면 장르가 시작이 돼서 확산되는 때가 바로 200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축복송이 바로 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발매가 됐습니다. 뭐 사실은 1997년도에 한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생일을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널리 알려졌고 이후에 2000년제에 접어들면서 예수전도단 그리고 윤현정 이선아 등이 앨범에 실었습니다. 이 찬양을. 그리고 가장 유명한 버전이죠. 러브가 2000년 10월에 러브 1집 앨범에 수록하면서 정말 많이 확산이 됩니다. 이 곡이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답가가 또 나와요. 답가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이제 답가로 유명한데 2002년 5월에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가 러브레터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 그 앨범에 수록된 찬양이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진행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D 코드거든요. 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축복이 누군가 축복해주고 그 축복해준 사람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통해서 답가로 또 축복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축복 2003년 이 구약의 기도라는 앨범을 통해서 소리엘 네, 앨범에 실려서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은

1990년대에 사실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음원 발매 등으로 널리 알려진 건 2000년대였고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에 실려서 나온 찬양이 축복송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심기를 뭐 이 찬양이 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찬양사역팀 노아의 5집 앨범에 담겨서 발매가 된 이제 다음 세대 특히 이제 그 유치부 유년부에서 정말 많이 불렸던 찬양이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찬양도 2000년대에 발매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006년 김석균 목사님의 복음성가 14집 앨범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발매가 된 찬양이 옹기장이의 하나님의 약속. 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네. 이 찬양이 또 발매가 됐습니다. 2006년에. 아, 그리고 이제 뭐 앞선 시대에 또 축복송이 있었다고 한다면 창문에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노래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네, 그리고 1991년도에 송정미 이 앨범에 실려서 발매가 된 찬양이 이제 축복송이라는 제목인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이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전 시대에도 축복송이 없진 않았는데 축복송이라는 게 하나의 장르가 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1부의 마지막 두 곡 여러분과 나누면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저는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드릴 찬양은요. 자, 러브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과 옹기장이의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저는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대별 애창 찬양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70년대 이전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오늘 2000년대까지 곡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힘쓰는 또 특별히 서머 스페셜 찬양을 들으면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송으로 시대별 애창 찬양 좀 마무리할게요. 자 러브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옹기장의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테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면서 자,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립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그리고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 말씀 씨앗 이미지 성경 네 구절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가 이미입니다. 이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빠짐없이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담은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씨앗 또 이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의 사랑에 들한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5600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신청하셨는데 기념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자, 너무너무 감격이었다고 하시면서 극동방송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궁송옥의 위대하신 주 이 찬양 신청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짧게나마 나누고요. 자, 2부 시간 당신을 위한 축복,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축복을 한가득 내가 받고 싶다, 나만을 위한 축복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사연이든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샵 9330번으로 저요 혹은 간단한 사연 혹은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코너 이어갈게요.

0: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사랑해들한 썸머 스페셜 특집,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 자, 이 시간은 전적으로 사랑해들한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코너에서 내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봤고요. 자, 일단 이 코너의 축복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 먼저 오직 그 대상자, 전화 연결된 그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저 이어서 그 대상자만을 위해서 축복의 찬양을 또 선물해드릴 겁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뭐 기도 제목 아니면 사연, 뭐 고민거리, 그게 아니면 그냥 저요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 전화 연결돼서 이제 바로 말씀과 찬양으로 축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만 진행되는 코너고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말씀과 찬양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 우리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이시죠. 자,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는 지난주에 참석을 좀 못하셨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과 저 단 둘이 조금은 다소 칙칙할 뻔했는데 방송가족분들께서 상큼한 분들이 참 많이 저 연결이 되다 보니까
1: 와, 할렐루야.
0: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너무 좀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 아, 그러셨.
0: 어떤 시간 좀 보내고 오셨습니까?
1: 저는 네. 가족과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주 행복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도 두 번 타고 배낚시도 하고 뭐 요트도 타고
0: 네네.
1: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0: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오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누리고 오셨고.
1: 네.
0: 네. 아, 멋집니다.

0: 워낙 또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잘 쉬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역들이 좀 예정되어 있나요? 한일정원교회.
1: 아, 저희는 지금 계속 여름캠프 연령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0: 네.
1: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유년부, 다음 주가 초등부.
0: 예.
1: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0: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이 펼쳐나갈 때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 부분을 좀 그 당부를 하고 또 바라고 또 이제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목사님.
1: 아무래도 안전이죠.
0: 안전. 네.
1: 아, 물론 은혜 받는 게 그거는 너무 큰 우선순위고 그리고 이제 안전이 너무 중요해서 저희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캠프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항상 여행자 보험 꼭 들라고 아. 얘기를 하고 물놀이가 들어가 있으면
0: 네.
1: 아무래도 초긴장이죠. 그래서 아.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선생님들하고 사역자들에게 꼭 이제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좀 당부를 드리죠.
0: 맞아요. 진짜 아무 일 없이 그 네. 모든 이제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들을 펼쳐나갈 텐데 그때 정말 그 어떤 좀 안전사고 없이
1: 맞습니다.
0: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또 그런 안전을 또 어떻게 본다면 지원하는 그런 은혜의 화살이 될 테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을 남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또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오실 수 있게끔. 자,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전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기존에는 신청받고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좀 전해드렸다면 이제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서로 좀 이제 어떤 분인지 또 확인하고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축복해드리는 코너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김효성 목사님께서 이제 이 시간 사연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좀 축복해드릴 거고요. 우리 참미자매님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축복의 찬양을 또 선정해서 또 불러드릴 예정이니까 예, 좀 제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뭐 간단한 사연도 좋고요. 뭐 저요라고 그냥 문자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전화 연결 가능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지금 두 분이 좀 먼저 축복을 해주시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효성 목사님 어떤 말씀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선물하기 위해 준비해 오셨을까요?
1: 아, 요즘 아무래도 휴가철이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휴가지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0: 맞아요, 네.
1: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0: 네.
1: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현실적인 분이신지 무작정 일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야 너도 좀 가서 쉬어 라고 휴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0: 아름다운 해석이죠. 네.
1: 아, 그런데 이제 휴가 가서, 이게 휴가 가서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자리 비웠을 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0: 걱정, 근심과, 맞아요. 네.
1: 잘 돌아갈까?
0: 네.
1: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까?
0: 아.
1: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0: 네.
1: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에 짐을 안고 휴가지로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휴가만큼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짐도, 걱정도 잠시 좀 내려놓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 달리고 경쟁하라고 얘기하는 듯 보이지만 주님은 쉬어라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라고 따뜻하게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휴가지에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드넓은 바다와 푸른 산 속에서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말 그대로 정말 참된 휴가. 정말 주님과 우리가 이제 걱정 근심의 휴가의 어떤 그 기간조차도 너무 매여 있지는 않나 그 또 일상의 또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풍성한 그 한 줄로 한번 방송가족분들께 요약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네.
1: 쉬어라.
0: 쉬어라.
1: 자연 만물과 함께
0: 쉼을 누려라.
1: 누려라.
0: 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우리 찬미자매님의 축복 찬양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을 또 선물하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 저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0: 네, 좀 템포 있는 찬양으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신나게 차 안에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휴가지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일상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잠시나마 그 은혜의 쉼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전해드리는 축복송 함께 듣고 오시죠.

0: 아멘, 아멘. 아, 좋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왔는데,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귀한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된 상황인데, 이 사연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2026년 7월은 잊지 못할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업무적인 일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영유치부 교육 전도사로 여름 성경학교를 감당하느라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이제 환송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쁜 나날에 아빠와 이별을 맞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위로의 찬양을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분과 지금 현재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연결 돼 있을 텐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1: 끊어졌을까요?
0: 아, 지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잠시. 예. 아무튼 지금 9581번님이시거든요. 9581번님이신데, 이런 사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짧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자, 어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시셨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네.
2: 아, 이게 헤어짐으로 인한, 특히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0: 있는 건 천국의 소망과 또한 주님을 향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 이게 장례식장에 가다 보면 이게 항상 화로에 이제 들어갈 때 화장터에서 많이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한 건 육체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오늘 고백처럼 품고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소망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2: 아멘. 네. 아멘. 지금 저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전화 연결 너무 좀 두려워하고 또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으나 이제 반사적으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했는데
0: 택배로.
2: 네. 어디 사신 누구신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3: 저는 유천동에 사는 송윤정이라고 합니다.
2: 손윤자 정자.
3: 송윤정.
2: 네, 송.
3: 네.
2: 송윤정, 우리 혹시 네. 그 집사님이실까요?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하면 될까요? 네.
3: 지금 권사입니다.
2: 권사님이시고 또 이번에 전도사님으로도 네. 또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유, 우리 송권사님.
3: 네.
2: 지금 우리 목사님 그 김효성 목사님과 박찬미 자매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좀 잠시 인사를 일단 나눠보실까요? 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3: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3: 예, 아우 너무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사님 전화 연결되셨는데 솔직한 마음 어떠세요 지금? 네.
3: 아 너무 떨리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2: 아이고 저희가 근데 오늘 한가득 축복해 드릴 겁니다. 한가득. 아마 네. 전화 연결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잘 안 돼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네. 앞서 하셨던 말씀을 짧고 굵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0: 이게 아버님 보내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은 참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2: 아멘.
0: 그리고요 아멘. 다시 천국 가서요. 아버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과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의 입장에서 권사님을 뵀을 때에는 아마 권사님께서 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더 충성스럽게 주의에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실 거예요. 네, 천국의 네.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3: 아멘.
2: 아멘. 그 어느 때보다 또 바쁘게 또 일정을 보내고 계시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찬미 자매님의 찬양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찬양을 우리 권사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으실까요? 네.
1: 한스밴드의 나를 보세요라는 찬양인데요.
2: 네.
1: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 한스밴드가 자매잖아요.
2: 네.
1: 근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쓴 찬양이 나를 보세요라는 찬양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2: 아멘.
1: 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2: 권사님 이 찬양 가사 잘 들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네. 잘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축복의 찬양, 위로의 찬양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3: 예, 감사합니다.
2: 잘 들어주세요, 권사님.
3: 네.
2: 네,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1: 아멘.
0: 네. 아멘.
1: 아유. 아유, 권사님. 아까 이제 찬양이 끝났을 때 권사님께서 아멘, 아멘, 주여.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찬미 자매님의 찬양. 네.
0: 네, 아빠도 평안하게 천국에서 잘 계실 거라 믿고, 또, 저희도 아빠 그 믿음 따라서 저희 가족도 정말 믿음 안에 다시 만날 그날 바라보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안 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권사님, 저희가 이대로 끝낼 수가 없네요. 우리 김효성 목사님, 짧게 우리 권사님 위해 좀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네. 권사님, 아버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1: 아멘.
2: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권사님 힘내시고요.
0: 힘내시고요.
1: 좋은 하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한 하루, 또 교회 사역들 잘 펼쳐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좋은 일로 또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 네.
0: 네.
1: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아, 네. 전화 연결돼서 참 너무 다행이고, 우리 그 참미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3: 네.
1: 항상 이제 이 코너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정말
3: 기도하고.
1: 필요한 분들께.
3: 네, 네.
1: 정말 꼭 이제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분들과 전화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또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분과 연결이 된 것 같고
3: 맞아요.
1: 이제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뭐 다 겪는 일인데 뭘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 그걸 겪게 되면 그건 그 어느 것보다 상실감과 큰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2: 그럼요.
1: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몇몇 분들이 더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이 벌써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넘칠 것 같아서 이제 지금 8893번 축복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결을 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8291번님 전도대상 아들 친구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놀러와서 1박 2일간 지냅니다. 전화통화해서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문자 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태신자를 위한 축복송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600번님께서 주님의 음성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좀 열렸다고 해요. 회사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가 이제 회사가 좀 부도가 났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지금 살아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 분 정해서 좀 축복의 말씀 짧게 전해주시고 우리 찬미 자매님의 축복 찬양 듣고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두 분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0: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한 흙처럼 보여도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지면 단단한 마음의 문이 열릴 거고요.
1: 아멘.
0: 또한 싹이 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자란 그 태신자들, 그 영혼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고요. 회사도 일으키실 거고요. 영혼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곧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우리 공공번님과 8291번님 모두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간절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이제 잘 이제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뭐 가능하시면 들려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녹음해서. 자, 그러면 이제 축복송입니다. 우리 찬미자매님 어떤 축복송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2: 저는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1: 아.
2: 강명식 찬양 사역자님의 진리 찬양.
1: 하늘의 드리고. 것을 구하면 산다.
2: 오, 맞습니다.
1: 3절이죠, 3절.
2: 네. 네. 엄청나네요. 이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1: 할렐루야. 이 찬양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미자매님께서 축복의 찬양으로 전해주십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오늘도 약간 다소 우당탕탕 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저희의 마음은.
1: 네.
0: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진심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김희성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가족분들께 격려의 말씀 짧게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오늘 세미세미님의 찬양의 가사처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을 믿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설레이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아멘.
2: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0: 맞아요. 네.
2: 아, 설레입니다.
0: 아멘. 그 기도의 설렘,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는 견학을 와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견학 특집으로

0: 연결이 아니라 그분을 여기에 모셔서
1: 우와.
0: 축복해드리고 말씀으로
1: 달려요.
0: 축복해드리고 우와. 찬양으로 축복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귀한 섬김 감당해주신 우리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미예요. 이미.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성경 네 구절도 챙겨가셔야겠죠.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장찬희였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생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작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바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

오늘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은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대전 은포교회 담임이신 이윤 목사님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은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도 말씀에 불편함이 있죠. 이 말씀도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지를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주님도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신앙심이 결코 양쪽을 불편하게 할 만큼 겹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느 한쪽을 갉아먹어야 되는 바로 이런 제로섬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이유를 붙여 생각하기 때문에 여느 사람들의 대상들과 비슷한 범주에 그냥 포함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순위 경쟁이 발생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겹칠 수가 없고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랑이 서로 순위 경쟁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식 사랑이 최고인 사람은 자식의 일이라면 신앙생활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람도 돈과 관련된 일에 걸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최고인 사람은 기꺼이 자식 사랑도 포기할 때도 있고 가정생활도 소홀히 한단 말이죠. 교회를 핑계로 남편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 핍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선택은 어떤 것이라도 잘못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로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경쟁 종목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위 경쟁되어서도 안 됩니다. 완전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며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사랑을 놓고 협상을 한다거나 다른 것들과 순위 경쟁을 시키신다거나 이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다른 것과 뭐 교환하기 위해서 설마 마귀와 협상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폭풍우에 난파되어서 가라앉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장은 뭘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물건부터 바다에 던지겠죠. 배를 가볍게 해야 가라앉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계속 가라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소중한 물건, 또 소중한 물건 순서대로 바다에 다 빠뜨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배와 함께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바다에 던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장의 아들입니다. 선장의 아들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목록 리스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선장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삼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도 역시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가족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네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식의 질투가 섞인 일종의 순위 싸움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메뚜기냐? 이런 식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순위 싸움을 하면 안 되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가족 사랑이 서로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완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조금도 문제가 없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도 넘치도록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이 말씀이 참고될 만한 말씀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요? 목숨과 뜻을과 네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아울러 뭐라고 하셨죠? 너의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만일 여러분

0: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드시 서로 충돌되는 명령이거나 어느 것 하나가 강해지면 어느 것 하나가 손해봐야 되는 어떤 그 같은 범주 구조 속에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완성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웃도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을 쏟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의 비등록 가정교회 탄압이 예배당 폐쇄와 목회자 구금을 넘어 교인들의 생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디지털 통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난성 반석성경교회 급습 현장에서 확인된 공안의 고강도 감시 실태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차이나에이드는 어제 발표를 통해 중국 후난성 외양시 공안이 지난 11일 반석성경교회를 급습해 황래이 담임 목사와 양젠진 장로 등 6명을 17일째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은 현장에서 연행된 교인들에게 진술서 작성과 지문 채취, DNA 검사를 위한 체열, 음성 및 영상 녹화를 강요하며 교인들을 감시 체계에 편입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의 석방 이후에도 후베이성 우한과 스촨성 청두에서 가정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통제하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다니엘 차이나 네트워크 연구소 박사는 중국 당국이 독립적인 가정교회를 경계하는 만큼 개인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촘촘한 종교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 성시화운동 사역자들이 강원도 태백에 모여 지역 복음화 전략을 공유하고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태백 지역을 위한 연대를 다졌습니다. 태백 기독교연합회와 태백 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태백 황지교회에서 제8회 2016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도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새신자 정착률 90%를 기록한 목포 하나교회 전도 소그룹 사역과 서산 지역 100여 개 교회의 연합 섬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성시화 포럼을 통해 태백 지역의 도시락 나눔과 장난감 도서관 등 돌봄 사역을 논의했으며 행사 마지막 날인 어젠 저출산 극복 특강과 함께 태백 지역 학생과 목회자 자녀 30명의

0: 가족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신교회 3대 담임으로 취임한 양신 목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교육과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복음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신 목사는 최근 교계와 인터뷰에서 1년 6개월간의 담임 공백기 이후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목사는 한신교회를 개척한 고 이중표 목사의 별세 신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재 제작과 사회적 변화에 응답하는 새로운 목회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픔에 응답하고 복음의 생수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교회 성도들이 주말 동안 농어촌 교회를 찾아 신앙 유적을 탐방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 상생 선교 프로그램 슈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 낙원교회 김성광 목사가 추진하는 슈브 프로젝트는 목포 언약교회 성도 20명이 다음 달 방문을 확정하는 등 도시교회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 성도들은 1박 2일 동안 문준경 전도사와 손양원 목사 신앙유적지를 돌아보고 농어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 재충전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광 목사는 지난 5월 예장합동총회정책연구소 포럼에서 슈브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농어촌교회가 지역 신앙유적과 쉼을 안내하며 도시교회와 공교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농어촌과 소규모 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 영적 회복을 돕는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는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제3회 청소년 학위 수련회를 열고 신앙훈련 기회가 적은 농어촌과 소규모 교회 청소년 500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용수 목사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삶을 강조했으며 박요환 목사와 강은도 목사도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18세 강지우 군과 15세 이도현 양은 설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가끔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통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통신회사가 망했거나 기지국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대폰 상태를 점검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봅니다. 대개 문제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신호를 받는 기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높은 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듯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최근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

0: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와 또 연약한 육체의 고통으로 홀로 감당하기 버거우신 여러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지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중보기도회는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님, 강명술 이윤자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우리 소망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망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의 기도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주처럼 거룩하고 귀하다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주처럼 귀하고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말이 형제를 비판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마치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는 형제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간 티는 우리의 눈물로 빼낼 수 있듯이 형제의 눈에 들어간 티도 우리의 눈물로 빼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해 비판하는 말로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위해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물의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행복한 천국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이 시간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 처한 곳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질병을 져주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0: 아멘.
1: 가족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0: 아멘.
1: 막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0: 아멘.
1: 교회마다 전도의 문

0: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낙심한 마음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에 치유를 허락하시며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이 시간 함께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높으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그리고 042-825-9331번에서 4번까지 넉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나 전화로 이 시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문자 사연들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6292번님께서 친정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 조오순 권사님, 3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수술과 모든 것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의식 중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깨어나길 원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이면 참 지금 한 네 다섯 달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 친정어머니 조오순 권사님 정말 깨어나시고 예전에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따님 용기 얻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사랑의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친정어머님 조승 군사님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식 중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어머님을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무식 중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어머님을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여 사랑하는 가정의 품으로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이 노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3318번님께서 남편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사업장을 아들과 9월부터 같이 하는데 서로 의견 충돌 없이 기도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교회 수요일 반주자 기도했는데 봉사자가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정말 이 교회가 좀 이렇게 그 반주자 역할이 크잖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수요 반주를 하고 있는데 아, 참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네, 좀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숨지 마시고 봉사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남편분 또 아드님과 이렇게

0: 이렇게 또 사업을 같이 하시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 목사님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예,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아드님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사업장을 잘 읽어가시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업장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기업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과 아드님이 합력하여 사업장을 읽어나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의견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혹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동안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장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사업장이 하나님 계획한 이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잘 형통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 선교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대은교회 수요일 반주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교회마다 반주를 통해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섬기는 반주자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더 겸손히 주를 섬기는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또 신뢰를 또 갖고서 아마 일하다 보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잖아요. 목사님.
1: 네.
0: 그럴 때 우리 아드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과 또 연륜을 또 인정하면서 공경하고 겸손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아드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또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두 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예,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네, 8993번님께서 10월 출산하는 큰딸이 다른 지역 출퇴근하는 사이가 대전으로 발령되어 함께 육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 네.
0: 예,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1: 네.
0: 네, 이제 우리 따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목사님 특별하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순산을 축복하고요. 또 육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0: 네.
1: 육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10월 출산을 앞두고 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순산하게 하시고 또 남은 하나님 한 3개월 동안 또 산모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출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산할 때 하나님 어려움 없이 순산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 사위가 대전으로 발령이 돼서 함께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사위분의 모든 하나님 발령의 과정 속에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귀한 가정 우리 따님 가정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위 발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그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건강 받으시고 또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0: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이 전수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하나님, 우리 따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어머님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가정 너무 축복합니다. 아, 10월이면 네. 목사님 정말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네.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이렇게 너무나 귀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녀를 또 잘 키우는 게 한국의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또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4309번님께서 제 삶은 왜 이리 무거울까요? 매일 고민하는 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난제입니다.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습니다. 빨리 천국 가서 저의 신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재미가 없는데 제가 여기에 던져진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 남편분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가정이네요, 목사님.
0: 네.
1: 얼마나 마음이
0: 예, 낙심이 되고 또 외롭고 힘들고 저도 살다 보면 이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막 가끔씩 경험하고요. 우리 마음에 의기소침하고 우울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더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 그 무거운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고통 가운데 있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0: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참고 견디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 많이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해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나타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아멘.
0: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이 그 귀한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함께 주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2: 아멘.
0: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2: 아멘.
0: 하나님 우리 연약한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2: 아멘.
0: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2: 아멘.
0: 역사하십니다.
2: 아멘.
0: 그 오른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시옵소서.
2: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막막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로 또 안전하게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309번님 지금 막막하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분의 손을 꽉 붙잡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손 꼭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이분을 위한 찬양 좀 듣고 예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어려울 때마다 또 저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4309번님을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908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동생이 간암인데 항암으로 인해서 신장도 나빠져서 투석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동생을 만져주시고 또 온몸이 깨끗해지고 지금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서 주님이 살려주셨음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간암인데 또 항암으로 신장도 나빠져서 또 투석도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 증거하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이 예. 우리 귀한 남동생 치료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동생 하나님, 이렇게 암 치료 중에 항암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남동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연약한 부위에 얹어지게 하시고 열이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부터 능력의 피 묻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술로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온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느니라가 간증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힘든 항암의 과정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지치고 상한 간과 또 신장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9507번님께서 목사님,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사역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지금 카자흐스탄의 폭발적인 은혜가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 혹시 목사님 여기 다녀오셨나요?
1: 아,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네, 가보고 싶네요.
0: 저도 못 가봤는데 예, 그 선교지에 또 얼마나 또 정성껏 섬기겠습니까? 네. 예, 그 단기 선교팀 축복하면서 이 교회 이름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능히 감당할 귀한 역사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카자흐스탄에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알마티에서

0: 단기 선교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대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묶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혼을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와 건강과 하나님 대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들의 분란이나 어려움이 없이 사랑으로 한 팀이 되게 하시고 코인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그들이 하나 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선교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선교 또 지역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그 교회가 이 선교의 영성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삶에서 늘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구 한쪽에서 선교의 귀한 증인들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오니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선교 여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우리 이 선교팀이 밟은 모든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응원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팀 격려 박수 한번. 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짜 지금 단기 선교, 여름 캠프, 뭐 수련회로 열심히 애쓰고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아,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제2의 부흥을 맞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네, 4470번님께서 둘째 아들의 수능과 또 딸아이의 유치원 임용고사가 11월에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결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살고 싶어하는 구매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직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올려드리고 또 집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직장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고 귀한 선물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궁핍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위해 올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제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땀 흘려 몇 개월 남지 않은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아드님의 앞날을 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또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어둔 권세들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우리 아드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연말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11월에 유치원 임용고사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로 주님 사랑하는 따님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남은 기간 준비할 때 하나님 최선을 다

0: 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자신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집 한 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집 한 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것 인도해 주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를 예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청년까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또 귀한 직장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이 시간 7570번님 저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입니다. 박세영님의 전파 선교사님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과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아이 배다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유리 다겸이 아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 부부가 더욱더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지혜롭게 능력 있게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세 자녀 얼마나 예뻐 아프겠어요 목사님.
0: 귀한 네.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또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직장 생활하며 또 하나님 귀하게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박세영 성도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 지켜주시고 또 남편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보람을 느끼고 또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첫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나님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아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둘째 셋째 양육하면서 체력적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셋을 양육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 세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붙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인격 적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직장 생활에 복을 주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요때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지나왔지만 이렇게 뒤돌아 생각하니까 참 좋을 때인데 육체적으로 힘든데 또 어떻게 보면 쉴 틈 없이 매일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 시간 1417번님께서 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절대로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배를 꼭 드리도록 주님만을 꼭 잡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971971971번님께서 집 매매 대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왜 일이 막으시는지 그 원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하나님 뜻 안에서 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 아들을 위해 기도 좀 올려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17분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이 하나님 근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1971분 우리 하나님 침매매 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드님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막으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6251번님께서 72세 김미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왼쪽 발가락 뼈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28일 퇴원해서 집에 있습니다. 골절 부분 심을 박은 박아서 3주 후에 뺀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발이 부어서 또 많이 통증이 있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0541번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72세 되신 우리 김미순 성도님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권사님 하나님 뼈 골절로 수술하고 지금 퇴원하면서 이제 하나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발이 붓고 이제 하나님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김미순 권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부모님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위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부모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두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3952번님께서 사랑하는 본부교회 청년부 대학부 천안 백석대로 수련회 갑니다. 오가는 길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 찾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본부교회 청년부 대학부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요. 네, 정말 예 축복합니다. 아멘.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도록 같이 예. 기도하고요. 또 우리 6822번님께서 여러 해 전에 방송 기도 저희 직장 동료를 신장암으로 살려주셨네요. 이번에 길동에 사는 이인선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본부교회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수련회를 이제 하나님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도록 청년대학부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군선교의 요람이며 하나님 이 땅에 군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본부교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젊은 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친구 우리 인선 친구분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파킨슨병으로 하나님 큰 어려움 가운데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0: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극동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 매트를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기도라고 문자를 좀 남겨주시고 좀 어떻게 기도를 하실 건지 기도에 좀 다짐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좀 많은 분들은 못 드리고요. 예, 저희가 두 분에게 기도 매트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망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한 7월도 이제 마지막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되는 무더위에 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 더위도 결국 지나가듯 우리 삶의 힘겨운 또 광야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가오는 8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가족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올려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신실한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행복하고 은혜로운 오후 맞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경주, 그 거룩한 바톤을 이어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순교하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슨 순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순교라는 말을 굉장히 낯선 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를 흘리는 사건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가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십자가 되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교부 토툴리안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시스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결단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주춧돌 하나 놓여지지 않았던 그때에 낯선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그 수고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꽃이 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증인이란 마르티스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거죠.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2장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소위 이제 믿음장애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애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후반부의 35절 이하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핍박을 당했던 많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순교자들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순교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써 다름질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응원에 화답하면서 토마스 선교사와 이 땅의 선교사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주를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경주여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올 때에 개인의 야망이나 안락함이라고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를 27세의 젊은 나이에 우연히 조선 땅에 왔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은 한 청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준비되지 않은 열정으로 충동적으로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의 아주 유명한 명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원래 의학을 공부했던 의학도였는데 방향을 틀어서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에게 요구되어지던 교육이나 건강, 언어 준비에 대해서 그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 유명한 명문과 출신의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는 이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열정으로 이 땅에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모습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편에 사진을 보는 저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그분의 아내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 역시도 굉장히 미모가 있는 여인이죠. 두 분 다 촉망받는 의사입니다. 고국에서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서 의료 선교를 개척합니다. 환자를 돌보던 중에 티푸스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돼요. 당시 아내가 29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딸 조이마저 잃는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남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면 조선에 오시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조선 땅으로 건너와요. 의료 선교 사역을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어가면서 박에스더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료인들을 태우는 일에 공헌을 합니다. 그녀가 운영했던 동대문 부인병원은 훗날 이화여대 목동병원이 됩니다. 그녀가 1928년 세웠던 조선여자의학강습소라는 곳이 있는데 훗날 그것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는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와 그가 만든 점자책이 저기 사진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책입니다. 또 한 분의 여성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린데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말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인데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에 먼저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말을 습득을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불려지기 쉽게 이름을 붙입니다. 최핑 선교사님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이 성격이 좀 급하고 뭐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서시할 때 그 한자에 보면 천천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도 반복해서 다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서시라. 그리고 모난 부분이 좀 평평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이다 이렇게 서서평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보리밥을 즐겨 먹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복을 입고 다녔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광주 선교부가 운영하는 재중원, 현재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입니다. 여기서 간호사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많은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같은 이런 간호학에 대한 책들을 한글로 번역을 하거나 혹은 직접 저술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간호학의 개척자였어요. 우리나라 간호학 하면 역사에서 이 셰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가 간호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녀는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아서 전도대를 조직해서 순회하면서 전라도 일대에 복음을 전한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교통이 참 불편했기 때문에 전부 걸어가거나 조랑말을 타고 다녀야 했는데 한번 전도에 나가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하며 목격했던 당시에 조선의 여성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당시 이제 일제시대였는데 1921년에 미국 내시빌 선교본부에 그녀가 썼던 편지가 남아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이 문명이었고 여성들이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2년에 자신의 좁은 방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한글 학교를. 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학교가 성장이 되어서 1926년에 광주 양림동 뒷동산에 붉은 벽돌로 2층 건물을 세우는데 이 건물 건립에 도움을 주었던 친구 로이스 니일의 이름을 따서 2일 학교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2일 학교에는 강당이나 기숙사를 갖추고 가난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돈을 벌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양잠이나 직조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 학교가 여성들의 문명을 깨우치는 소중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3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전부 가톨릭 집안입니다.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아픔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불우한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수양딸을 삼고 38명의 가부가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요셉이라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녀가 입양했던 아이가 14명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원래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한센병 환자였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개천에다 버리는 것을 주워다가 입양해서 키웠던 거죠. 그녀는 특히 천대받던 한센병 환자, 거지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저잣거리를 지나가다가 여성 한센병 환자나 여성 거린들이 있다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자신의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서서평은 한센병 환자들의 어머니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들 선교사님들은 개인의 슬픔이나 안락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애 경주를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푸른 눈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안일함,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에,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림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림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는

전라도의 뒤편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잠든 선교사님들은 110여 년 전 죽음의 병이 나돌던 풍장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차별받던 천민들과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4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어요. 낯선 문화, 언어가 다르고 그런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묘역에 잠들어 있는 오웬 선교사는 의사이자 목사인 분인데 여러분 이번 호남 지역의 선교사역에 헌신했고 한번 순회 사역을 하면 200여 명 정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400여 명 이상에게 학습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한 것인지 결국 급성 폐렴으로 소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농촌 계몽 사역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무호 선교사님 같은 분. 이 무호 선교사님은 이 땅에 양민과 천민의 차별이 있던 이 당시에 그가 구한 백정이었던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훗날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노비와 백정의 차별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땅에 차별받던 천민들을 끌어안는 일을 감당했던 귀한 분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은 고난보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인내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 없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13장에 보면 소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말씀을 하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처음에 뭡니까? 오래 참고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인내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내의 경주를 다름질 하셨던 분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중국에 도착한 직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을 잃는 사건일 겁니다.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슬픔은 감당하기 힘든 파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연민 속에 헤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내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그가 이런 편지를 보내요. 저는 슬픕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결코 주님의 사역에서 저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복음을 향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모든 안락함과 슬픔을 내려놓고 제네럴 셔먼호에 올랐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입니다. 이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올라서 들어오는데 당시 서양의 이 배들을 이양선이라 그래서 조선의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올라올 때 낯선 외국 상선을 강군과 주민들이 화공으로 공격을 합니다. 배가 불에 타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선원들이 대동강으로 뛰어내리고 강군들은 뛰어내리는 모든 선원들을 칼로 죽이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성경책을 끌어안고 내립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든 병졸 박충군에게 성경을 내어줘요. 여러분 훗날 토마스가 던져준 그 성경을 읽었던 박충군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훗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준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달았다. 나중에 이 박충군이 성경을 읽고 장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순교의 삶은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백색 순교여야 합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나의 안락함 대신 섬김의 길을 선택하고

나의 이익 대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내 성질을 죽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적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바로 이렇게 당장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주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장거리 마라톤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필요하지만 늘 목적지를 향해 시선을 잃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고 나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떨어뜨리고 간 성경 하나를 주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그 성경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와 친분이 두텁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원에게 그 책을 전달해줘요.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책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책을 다 나짱나짱 찢어가지고 자신의 방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우면 뭐만 보입니까? 성경만 보이겠죠. 그래서 훗날 그가 그렇게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던 최치량이 널다리 꼬리에 있던 이 박영식의 집을 매입을 해서 주막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요. 거기에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 일행이 묻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 평양 신학교 학장을 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거기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석진 조사가 함께 묻게 되는데 우연히 그 주막에 머무르다가 방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문인데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것이 놀란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최치량과 박영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막이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는 훗날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그 성경을 읽고 장로가 되었던 최치량, 홍신길, 박충권, 박영식 같은 사람은 한국교회 초석을 이루는 귀한 인물들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젊은 나이에 죽은 안타까운 한 청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그가 뿌린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 책을 읽었던 최치량과 홍신길, 박충구 같은 인물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의 열정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이어져서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중국 만주에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본격적인 사역도 펼치기 전에 아내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을 납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 핏덩이 아이를 안고 시리에 견디지 못하고 힘겨워하던 존 로스 선교사에게 같은 동양인 영국 선교사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이었습니다.

0: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도 이 존 로즈 선교사처럼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중국에서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동병상련이라고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존 로즈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생각을 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존 로즈 선교사가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중국 심양에 가서 몇몇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가져온 결과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문을 열었던 그 기여를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후스가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고 있지만 100년 뒤에는 타지 않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백조가 루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조선 땅에 묻혀 썩어지는 듯 했지만 1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꽃이 피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모진 고문을 이겨내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우리의 손에 대동강변에서 던졌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복음의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 천국 관중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외침들, 먼저 간 우리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조금만 더 견뎌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순교자, 선교사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당당히 경주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더욱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승리를 주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소원,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바니에 나오는 듀엣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바니 1막에 나오는 이중창인데요. 돈조바니와 체를리나가 함께 부르는 듀엣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바리톤 브라이언 더펠,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주오반니에 나오는 돈주오반니와 체르리나의 듀엣곡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메이저 일명 스프링 소나타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의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메이저 일명 스프링 소나타의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작품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작품의 주제 그리고 1바레이션, 2바레이션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작품에서 차용해서 그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해서 연주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오늘 이 작품의 주제 그리고 1바레이션, 2바레이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찬양을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나와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이면, 다른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편견이 생기고 차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말투가 다르거나 외모가 조금 독특하거나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는 출신 나라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달라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이런 차별을 생각보다 자주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북한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자 뭐 강원도 출신이다, 조선족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적도 많다는데요. 말투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민족이냐?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모두가 또 지금도 불쌍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이웃, 똑같은 존재라는 인식, 우리부터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랑의 대상이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에 대한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요, 이분들을 더 따뜻하고 또 때로는 평범하게 대할 수 있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출석 인사,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보내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청취하고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포항에서도 오늘도 함께 하셨고요. 경기도 양평에서도, 또 대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오셨네요.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첫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뭔가 생김새나 또는 뭐 출신 지역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는 그러지 않고 또 그런 의도도 없이 바라보고 했지만 괜히 그런 게 의식하고 나 상처받았어요, 차별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으로는 차별하지 않도록 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할 수 있기를, 특별히 북에서 오신 우리 북한 이탈주민분들, 탈북민분들은 또 외국에서 오신 이주노동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따스함으로 좀 안을 수 있었으면,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주지 않는 그런 사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하철에서 참여합니다. 9700님 감사하고요. 원주에서도 또 시흥에서도 오늘 서울 가산동에서도 경기도 포천에서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681 성도님은 북한 땅에도 말씀과 찬양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길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2682님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오후 1시 OFP데이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또 저희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그런 시간들만이라도 복음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들 전해드릴 거고요.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곡과 또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통일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을 품는 통일 배우기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도 시사상식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 준비했어요. 네, 고난 내용은 편의실 것과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접속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하는데요.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뼘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통일 배우기! 몰랐던 사실들, 특히 통일이나 관련된 상식들을 또 배우고 알아가고 생각하면서 더 여러분의 기도에

제목도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의 크기도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문제 준비했는데요. 정답하시는 분들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와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탈북민 분들이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랄까요? 여기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라고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다른 경제 제도가 힘들다. 2번은 말투가 달라서 힘들다. 3번은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 경제 제도가 달라서, 그죠? 시장 경제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 2번, 북한 말투. 조금은 우리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세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투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죠. 말투 때문에 생활하기가,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 되죠? 3번은 외로움입니다. 가족, 친구, 또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외로움이 가장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미국이든 아니면 뭐 동남아든 유럽이든 낯선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 때 우리는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뭔가 내가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쵸? 그리고 아직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고, 뭔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1번, 다른 경제 체제 때문에 힘들 거다. 2번, 말투 때문에 힘들다. 3번, 외로움이다.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수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이용하셔서 정답 남겨주세요. 신청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나의 참 친구라는 찬양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오늘 탈북민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와서 가족 친척 없는 땅에 와서 처음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이 뭘까?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맞춰보시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다른 경제제도 1번이고요. 2번은 말투다. 3번은 외로움입니다. 정답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좀 친구가 되어주면 이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정답 남겨주세요.

매일 이 시간에 통일 배우기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의 친구, 가족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자 마련했던 첫 번째 문제. 탈북민분들이 대한민국에 이 처음 입국하고 정착할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점이 뭘까? 정답은요. 3번 외로움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또 친구를 떠나서 동료들을 떠나서 이 낯선 곳이잖아요. 말이 통하고 같은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정말 외롭대요. 정말 힘들대요. 아마 뭐 유학을 가보셨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셨거나 하다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셨던 분들도 많이들 느끼는 감정이죠. 외로움. 이 외로움을

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다 좀 인도하고 그 동네나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들에서 이런 것에 좀 눈을 더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우리 탈북민분들이 새롭게 또 배치되고 이사가고 또 정착하고 하거든요. 예, 이분들의 정착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것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안북도 출신이시라서 이 방송 늘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하시면서 정답 3번 맞춰주셨어요. 5506님 처음 문자 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3번 외로움 아닐까요? 하시면서 9734 성도님 대전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서라도 외롭지만 이 탈북민분들을 더 잘 섬기고 또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3474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말투가 어려워서라는 2번을 보내주신 분도 꽤 있으신데 아마 이것도 큰 어려움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처가 되는 시선이나 편견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겠네요. 8531님도 문자 주셨고요. 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4700 성도님, 0657 성도님 등등 남겨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탈북민분들의 입국 수가 급감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이제 막혔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입국하신 분들은요. 북한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곳에 제3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이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뭐 청소년이나 아이들보다는 제3국 출생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요즘에는 훨씬 많습니다. 자, 이 자녀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청소년기 이렇게 보내고 해야 되는데 또 이 학생들도 적응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언어 문제. 언어가 달라서. 2번 가족 문제. 가족과 떨어져서. 3번 경제 문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자,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자라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적응하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도 너무나 큰데요.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번 언어, 2번 가족, 3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무엇일까요? 힌트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외로움 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1번 언어다. 2번 가족 문제다. 한번 경제적 어려움이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계시면.

C5 워십의 감사함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8614 성도님과 2728 성도님 시청해 주신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최근 북한에서 직접 오는 탈북민들이 줄고 중국이나 러시아, 제3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자녀들의 적응 문제가 또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나 또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다가 오다 보니까 학교 적응이나 또 어떤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1번은 언어 문제, 2번 가족, 3번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샵 1069번 또 어플로 정답 남기고 계시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꼭 함께하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선물 받으실 분, 우선은 정답을 발표해드리고 당첨자까지 소개해야겠죠.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언어가 달라서일까? 또 가족과 떨어져서일까? 경제적 어려움일까? 정답은 1번 언어입니다. 조금은 새롭게 들리시나요?

해요. 지금은 북한에서 직접 탄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이 많지 않고 중국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다가 온 또는 뭐 러시아나 제3국에서 있다가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탈북민이거나 또는 엄마 또는 아빠 한쪽만 탈북민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학업을 돕고 또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대안학교, 이 탈북민 자녀들 대안학교에 보면요, 이제는 북에서 온 친구들보다 이런 북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북배경 청소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일반 학교, 일반 공립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면 한국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학업을 따라갈 수도 없고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탈북민 가운데는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제3국 출생 북배경 자녀들 가운데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좀 품을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도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준비가 돼야겠고 또 우리 탈북민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도 이 친구들을 향한 어떤 새로운 선교의 방법이나 도움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답 언어 문제인 것 같네요. 6587님 정답 남겨주셨고 제주에서도 4162님 정답 맞춰주셨어요. 한민족인데 언어가 달라졌다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5787님도 문자 주셨고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사실 소통이 어려울 것 같네요 하시면서 5050성도님 문자 주셨는데 뭐 일반 대안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로 갔을 때 탈북민들이 많이 정착하는 그런 지역에 공립학교로 갔을 때 오히려 뭐 이주 노동자분들의 자녀들과도 똑같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친구들과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빨리 어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지요. 정답 1번 언어입니다. 5506님 그래도 이분들이 참 자유와 사랑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정답 남겨주셨어요. 말이 안 통하면 힘들겠죠. 4224 성도님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파이팅 해주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정말 언어일 것 같아요. 탈북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면서 어플로 5384님 문자 주셨는데 이런 사랑의 마음 또 그 관심이 따스하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 텐데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 드리고 있어요. 답장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OAP데이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벌써 8월이네요. 예, 이번 지금 너무나 덥습니다. 뭐 부산 39도까지 올라가요 하셨는데 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이 덥지만 짜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함이 넘치는 또 틈틈이 회복의 시간도 꼭 가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지연 PD와 함께 계속해서 OAP데이 서머 스페셜 즐겨주시고요. 끝찬양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사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량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아침까지 일곱 주를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두 덩이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량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 두 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3장 2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 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다들 잘 아시죠? 세상의 모든 강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물이 바다로 오는데, 왜 바다는 썩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 바다가 그 물을, 그렇게 흘러온 물을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고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고 다시 강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대한 순환을 계속해서 해서 썩지 않는다고 해요. 바다는 늘 움직이고 그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생명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닷물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의 신앙 한번 이 바다에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가끔 예전에 큰 은혜 받았었는데, 요즘에 여름 수련회가 한창이니까 그래 나도 그때는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런 생각들 하실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썩은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치만 허락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만나를 주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역시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또 다른 그 오후가, 그 2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곡 나누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조사의 날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죠. 그래야 이 순환이 돼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시들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극동방송과 24시간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크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시작하면서는 역시 5223번 오래간만에 제일 먼저 문자 주셨고, 9826 성도님 오셨고요.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함께하고 계시는 0995번님도 계십니다. 야, 어떻게 알았지? 오늘 제가 경쾌한 찬양들 많이 준비했는데 졸린 시간이라 그런 찬양들 좀 준비해달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선곡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졸릴 이 타이밍에 바짝 또 깨워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졸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 시간인데, 저희가 두 주 동안 이분을 못 뵀잖아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네,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식상한 표현이지만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 찬양 말을 많이들 아실 텐데 율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같이 한번 찬양 들어보죠. 오지요, 나의 마음이.

0: 여러분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송이죠.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기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치킨 차카차카 조고조고조 예.
0: 아, 요 랩이 그리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네. 주셔서 네. 일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0: 아니, 동남아는 아니군요. 그렇죠?
1: 네. 네.
0: 일본 선교 어떻게... 좋으셨어요?
1: 아, 은혜 많이 너무 받으셨고. 은혜로웠죠. 항상 선교는 여름 되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단기 선교는 꼭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더군다나 일본 땅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죠.
1: 그렇죠. 복음화율이 네. 1%밖에 안 되는 게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 불릴 수 있을
1: 그쵸,
0: 정도로.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었는데
1: 네.
0: 추천기만 해도.
1: 네, 네, 네.
0: 이제는 그런 땅이 됐어요.
1: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사실 잘 사는 나라들은 저희가 선교지로 얘기를 안 하는데
0: 맞아요.
1: 네, 일본은 좀 선교지로 생각하고 네. 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 목사님 오시자마자 9826번님이 와, 목사님 오셨다.
1: 감사합니다.
0: 네, 2주, 3주 만에 돌아온
1: 네. 네,
0: 문상일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여러분들께 이제 문제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1: 예, 지금 드리는 이 문제를 듣고 정답을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는 에스라에서 나옵니다. 자,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고레스 왕, 2번 거북왕.
0: 오래간만에 예. 목사님 그 정말
1: 제가 돌아왔습니다.
0: 예. 네. 목사님 냄새가 딱 나네요.
1: 아, 네.
0: 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0: 왕은 누구였지?
1: 네, 1번 고레스 왕, 2번 거북왕.
0: 아, 누가 봐도 보기가 아. 아, 문스타답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될까요?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 100원입니다.
0: 네,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자, 연락 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 선물을 4가지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 4가지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1: 네, 치킨과

0: 면 네. 우리 남자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1: 저희 아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런 분들께 이 선물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문제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1: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왕은 누구일까요?
0: 그렇죠.
1: 1번 고레스 왕, 2번 거북왕.
0: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1: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단문
1: 50원,
0: 장문
1: 100원입니다.

0: 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듣고 왔고요.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네,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예. 네.
0: 자, 문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4623번이 문자 주셨는데 정답 보내주시면서
1: 샬롬 정답은 보내주셨고 목사님은 목소리부터 밝고 위트가 넘치시네요. 병원 진료차 운전 중 주차하고 부지런히 보냅니다.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 넘치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 이제 저희 찬양 나가는 사이에도 얘기했지만 예. 매주 뵐 때도 반가웠는데 3주 네. 만에 뵈니까 어, 너무
1: 아, 그러니까요.
0: 반가워요.
1: 제가 지금 네. 3주 만에 오니까
0: 어색하죠?
1: 조금 어색하고 조금 떨려서 제가 시동 좀 예열 좀 하고 있겠습니다.
0: 자, 문자 소개하시면 예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3664번도 주셨어요.
1: 네. 딸을 위해서 문제 도전합니다. 애 보느라 잘 점심도 못 먹는 딸에게 주고 싶어 도전합니다. 할머니가 나의 딸을 위해서.
0: 아하. 아, 이게 그 또 친정엄마의 마음이군요.
1: 그렇죠. 아유, 얼마

0: 얼마나 걱정돼요.
1: 네. 네.
0: 아이고 우리 또 애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네. 손주가 그 아이 보느라고 식사를 잘 못하고 있는 그 딸. 네, 그 딸에게
1: 응원합니다.
0: 네. 좋겠고. 자, 464737번님.
1: 네, 휴가인데 일하고 있어요. 덥네요. 아이들이 불만, 치킨 주시면 만나게 먹죠.
0: 그래요. 아이들은 뭐 치킨, 아이스크림
1: 네,
0: 이런 거 주면.
1: 네, 그쵸, 그쵸.
0: 크게 떠들지 않고.
1: 네.
0: 잘하죠. 그리고 뭐 좀 위로 좀 드리는 건
1: 네.
0: 그 목사님은 휴가를 내고 항상 방송하러 오세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휴가 중에 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제가 오늘 휴가 내고 왔으니까.
0: 네. 저도 어제 그제 휴가였는데 다 출근했답니다. 네.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위로가 될까요?
0: 아, 위로가 될지 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문제 제가 하나 더 드렸잖아요. 문제
1: 네.
0: 이 문제 드렸어요. 문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1: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왕은 누구일까요?
0: 네.
1: 1번 고레스 왕, 2번 거북왕. 에스라 1장에 있습니다.
0: 에스라 1장을 살펴보시면
1: 네.
0: 정답이 뭘지. 자, 문자에 뭐 문자를 들으시고 문제를 들으시고 자, 정답은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샵 9330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0: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찬양 듣고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합니다. 빨리 보내 주세요.

0: 네, 영프레이즈 나는 믿음으로 듣고 왔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시네요. 9507번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1: 이야. 양평도 들리는군요.
0: 그러니까요. 이야. 이게 방송이 정말 멀리 나가네요.
1: 그렇죠?
0: 네. 자, 7969번님은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1: 자폐 장애 아들 방학이라 나가자고만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방송 들으면서 병원 함께 가는 중인데 아이고. 때가 심해서 문자 보내기 힘드네요.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참.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시고 사실 이렇게 아이가 좀 아프면 이제 키우는데 조금 버겁다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제 이제 그 친한 그 지인의 이제 자녀도 이렇게 좀 아픈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예쁜 아이를 만들고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면서 세상을 다 둘러보다가 이 부모에게 맡겼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위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1: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을 좀 해서 이 선물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 분에게 연락드려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고.
1: 자, 한 번에 받으실까요?
0: 그러니까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이고요.
1: 안녕하세요, 문상일 목사입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통화 괜찮으세요?
2: 네네네.
0: 지금 휴가인데 일하고 계신다고?
2: 네네네네.
0: 아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 아이고.
2: 그 와이프랑 휴가가 안 맞아서.
0: 네.
2: 배달 알바를 하고 있어요.
0: 너무 성실하시다.
1: 또 너무 더우실 텐데.
0: 그러니까요.
2: 네.
0: 아이고, 근데 어떻게 시간이 되세요? 지금 전화 연결하실 시간이?
2: 잠깐만, 차를 좀 받쳐야 될 것 같은데.
0: 주차를 하시고. 야, 참.
2: 여기 또 주정차 단속 차가 막 따라오네요.
0: 그러세요. 그러면.
2: 잠깐만요, 제가. 네네.
0: 주차하시고. 전화는 끊지 마시고, 저희끼리 멘트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정차하시고.
2: 네.
0: 야, 근데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죠?
1: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참. 또, 가족들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0: 그러니까 휴가인데 이제 쉴만도 하고, 퍼질만도 한데. 네. 그렇지 않고.
1: 저 같으면은 아내랑 휴가가 안 맞으면 집에 누워있을 것 같습니다.
0: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집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또 더운데 나와 계시고.
0: 또 더군다나 또 이제 아이를 주고 싶다고 이렇게 또 치킨 전화 연결도 해서.
1: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문제를 어렵게 준비했는데 좀 쉽게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0: 빨리 바꿔주세요.
1: 아직은 좀 바꾸겠습니다. 좀 쉽게 제가. 좀 바꿔놓겠습니다.
0: 자, 정차 혹시 되셨을까요, 주차?
2: 잠시만요.
0: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 사이에 저희 문자 소개 좀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문자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려면 저희가 드린 문제를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0: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저 유료 문자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뭐 하고 계신지 적어 주시면 그렇죠. 전화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0: 맞아요. 네. 자, 지금 4846번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1: 지금 금산 충주로 휴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때 7월 말, 8월 초가 휴가 기간이라서
0: 굉장한 성수기죠.
1: 네.
0: 충주로.
1: 네.
0: 또 충주에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1: 그러게요.
0: 충주 좋은 데가 많거든요.
1: 제가 충주를 안 가봐서.
0: 또 제가 충주 잘 알지 않습니까?
1: 그죠.
0: 충주에 탄금대도 있고요.
1: 네.
0: 충주댐도 있고요. 또 그 동굴도 유명한 데가 하나 있고. 또 옆으로 가면은 제천도 있고. 또 단양에 가면 단양팔경이 있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0: 충주에서 오랫동안 제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좀만 더 가면 그 제천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제천 바로 옆에는 영월과 태백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하게 가면 그곳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1: 이 정도면 가이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꿈이었는데. 자, 이렇게 함께
2: 하십니다. 주차 완료했습니다.
0: 주차 완료하셨어요.
1: 네.
0: 저희가 시간은 나름대로 끌어봤습니다.
2: 네.

0: 자, 그 섬기시는 교회나 성함이 좀 가능할까요? 소개가?
1: 네, 대전 새벽교회 박득수 집사입니다.
0: 박득수 집사님.
1: 네네.
0: 네. 아,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1: 아, 사무일을 하고 있고요.
0: 네.
1: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쉴 때나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0: 요즘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2: 어, 그러니까요.
0: 이런 분들이.
2: 네. 네.
0: 그 몇 시간 또 쉬지 않고.
2: 그렇죠.
0: 어,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2: 예,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0: 그러니까요.
2: 네.
0: 그 와중에 교통방송도 들으시고.
2: 그러니까요.
0: 집사님.
1: 교통방송은 틀어놓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배달하시면서 늘 들으시는 거예요?
1: 네네네.
0: 아, 좋죠, 교통방송.
1: 좋죠.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대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 자녀가 몇이나 있으세요?
1: 둘입니다. 딸 둘입니다.
0: 딸 둘?
1: 네.
0: 아, 제가 딸 둘. 목사님은 아들 둘.
2: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0: 우리 딸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어, 아직 뭐 사춘기라 뭐 네. 크게 자랑할 건 없는데 그래도 성실히 교회 다니면서
0: 네.
1: 전고등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또 이걸 간과했네요. 사춘기. 그렇죠.
2: 아니, 근데 중고등부 성실히 교회 다니면 그 최고입니다.
0: 그럼요. 사춘기 네. 때 교회에 있는 게 어디예요? 네.
2: 그거보다 더 바랄 게 없죠.
0: 그래요. 자, 그 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선물이 네 가지 있는데 네,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고르실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2: 네,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1: 치킨입니다.
0: 아, 치킨. 그럼요. 뭐 네, 도말할 나이 있겠습니까?
2: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치킨으로.
0: 자, 집사님.
1: 네.
0: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드릴 텐데요.
1: 네.
0: 그 60초 동안 7개 이상을 맞히시면 돼요.
1: 아, 맞힐지 잘 모르겠네.
0: 아, 그럼요. 집사님 충분히 하시고는 남고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1: 네. 네.
0: 한번 도전해보시고. 아,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보기가 쉬워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번호만 얘기하시면 되죠, 목사님.
2: 네. 네. 정답은 번호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1번 혹은 네. 2번이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들께서는 문제가 하나하나 나가는 사이에 문제 정답을 우물정 9330번으로 하나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1: 네.
2: 고레스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다시 지으라고 했을까요? 1번 성전, 2번 동물원.
1: 1번.
2: 고레스 왕은 성전에서 가져갔던 무엇을 돌려주었을까요? 1번 스마트폰, 2번 성전 기구.
1: 2번.
2: 첫 번째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1번 스룹바벨, 2번 세종대왕.
1: 1번.
2: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웠을까요? 1번 에펠탑, 2번 제단.
1: 2번.
2: 제단을 세운 후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1번 번제, 2번 금문보화.
1: 1번.
2: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울었다, 2번 셀카를 찍었다.
1: 1번.
2: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낮잠을 잤다, 2번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1: 2번.
2: 성전의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을까요? 1번 페르시아 왕, 2번 백설공주.
1: 1번.
2: 성전 건축이 계속되도록 도와준 페르시아 왕은 누구일까요? 1번 태조 이성계, 2번 다리오 왕.
1: 2번.
2: 성전 봉헌 후 백성...
0: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총 아홉 예. 문제를 푸셨습니다, 집사님.
1: 네네네.
0: 아홉 문제 중에서 집사님은 몇 개나 맞히셨을까요?
1: 9개요.
0: 아, 너무 자신 있는데요. 자, 9개 맞나요?
2: 예, 9개 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야, 우리 딸들에게 오늘 저녁은 치킨을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2: 그러게요.
0: 네. 우리 딸들이 치킨 종류 중에 어떤 걸 좋아해요? 양념, 간장, 후라이드.
1: 양념 좋아합니다.
0: 양념?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양념으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집사님.
1: 네.
0: 네, 이렇게 참 쉬는 날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극동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네.
0: 네. 배달하시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아이고, 참 열심히 사는 우리 아빠들.
2: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아빠로서. 아, 박수 네. 한번 드리고 와야죠, 그렇죠.
2: 아버지들 응원합니다.
0: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2: 그러니까요. 그렇죠? 야, 가족을 위해서.
0: 그렇죠.
2: 네.
0: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2: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한 두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번, 학개와 스가랴. 2번, 흥부와 놀부. 아, 좀

0: 어려워서 제가 죄송하네요.
1: 아이 참 센스 있어.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2: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한 두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번 학개와 스가랴, 2번 흥부와 놀부.
1: 중에서 정답 네. 아시는 분들
2: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지금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2: 빨리 보내주십시오.
1: 이렇게 쉬운데 정답 안 보내기 야. 있기 없기. 네 그래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사이에 이거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못 들려드려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네요. 팀룡워십이고요. 그 사이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해요?
2: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단문은
2: 50원,
1: 장문은
2: 100원입니다.

0: 찬양 진짜 좋지 않아요?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0: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네. 팀 로고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1: 네.
0: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이고, 이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들이 네. 다 의사예요, 그렇죠?
1: 네. 네.
0: 참 의사분들이 참 신기해요.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귀합니다.
0: 그러니까요. 참 귀한 분들이 또 앨범을 내주셔서 잠깐 듣고 왔고요. 오늘 문자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1: 네.
0: 네. 자, 문자 소개 좀 해드리고 전화 연결 좀 해볼게요.
1: 네.
0: 2949번님.
1: 네. 웃을 일 별로 없는 요즘인데 재미있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0: 그래요. 요즘에 참 웃을 일이 없어요.
1: 예.
0: 참 웃고 사는 거 그래도 모자랄 시간들인데.
1: 그렇죠.
0: 왜 이렇게 참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1: 맞습니다.
0: 사실 그래서.
1: 네. 네. 그래도 극동방송과 함께 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제목 정하다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이 2시의 기쁨이잖아요.
1: 네, 네.
0: 2시에 듣는 분들 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아, 너무 네. 좋죠.
0: 네. 자, 2049번님이 지금 전화 연결이 꼭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중1 아이랑 계속 듣고 있는데 이렇게 네. 주셨어요.
1: 문 목사님 퀴즈 제출 센스가 만점입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0: 아, 드디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요런 퀴즈와 보기를 드려야 우리 방학 맞은 아이들 네. 같이 들으면서 반응을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자, 그리고 9507번 님이
1: 아주 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 감사합니다.
0: 이럴 땐 지역이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좋아요.
1: 네.
0: 어디에서 듣고 계신데 잘 들리는지. 네, 네, 네. 이분처럼 말이죠.
1: 어? 대구는 날씨가 너무 오. 덥네요. 웃음 가득한 방송 감사해요. 대구에서 듣고 계십니다.
0: 아니, 그 날씨가 덥다 그랬잖아요.
1: 예.
0: 이게
1: 와,
0: 참
1: 대구.
0: 그 이제 매번 제일 더운 데 이제 발표할 때
1: 네.
0: 경남 밀양.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대구 옆에 경산 하양이라고 있어요.
1: 오.
0: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구에 이제 공무원이신 경산의 네. 공무원이신데 네, 네, 네. 약간 그곳에 계신 분들은 경쟁 아닌 경쟁이 보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고 더운 데가 밀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아,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1: 아니, 저는 덥다 하면은 저는 일단은 대구밖에 생각이 안 나서.
0: 그렇죠. 대프리카.
1: 네, 대프리카.
0: 유명하잖아요.
1: 네. 아, 근데 대구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아,
0: 정말 다양한 곳에서.
1: 네.
0: 아까 경기도 양평도 나왔는데.
1: 그러니까요. 아, 대구 극동방송 좀 분발하셔야 될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셨습니다.
0: 네. 지난번에도 한 분 넘어오셨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0: 대구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0995번도 연락 오셨는데.
1: 네. 사무실에서, 천안의 사무실에서 혼자 일해서 크게 두 끼를 틀어놓고 아하. 일하고 계신다고.
0: 아하.
1: 네, 하셨습니다.
0: 그래요. 좋아요. 더 크게 틀어놓으세요.
1: 네. 네.
0: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
1: 네.
0: 아이고, 지금 뭐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셔서.
1: 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0: 그러니까요. 자,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연결해야 될 텐데 누구를 해볼까요? 자, 지금 한 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야 될 텐데. 신호가 막힙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사 전화로 가는 거라 지역번호 043으로 뜹니다.
2: 네.
0: 안녕하십니까.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이고요.
1: 안녕하세요. 문상일 목사입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네. 저희 얘기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1: 네.
0: 네, 통화 가능하실까요?
1: 네.
0: 네. 지금 혹시 블루투스 연결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가요?
1: 네.
0: 아, 그 블루투스 끄시고 직접 받으실 수 있을까요? 감이 좀 멀어서.
1: 아, 네.
0: 네네. 야, 그래도 연결이 되네요.
2: 네.
0: 네. 자, 이분이 문자 주신 분 중에 그 중1 아이랑 방학해서 같이 듣고 계시다는 그분이신데, 예, 문목사님 퀴즈 센스 만점이라고 아이가 옆에 너무 좋아하면서 듣고 계셨던 그분이신데. 자, 들리실까요?
1: 네.
0: 아, 네네네네. 어머니시죠?
1: 아, 제가 아들입니다.
0: 어쩐지. 어? 아니, 이게 아들인 것 같아서 목소리가. 우리 중1 아들?
1: 저 문상일 목사님 아들입니다.
0: 야,
2: 유해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은 제가 했고요. 야, 이게
2: 아, 저는 뭐 어디다 전화하시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0: 그러니까 목사님 전혀 네.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자가 여러 개가 왔는데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아들.
2: 아들.
1: 아빠.
0: 네. 야,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각본 없이 쓰여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그래도 방송이니까 우리 아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는 청주에서 사는 문스타의 아들 문유엘입니다.
0: 야. 유엘군.
1: 네.
0: 자,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2: 아, 저 진짜 몰랐습니다. 어떻게.
0: 저도 당황을 해서. 아니, 저는 이분의 문자를,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도.
2: 그렇죠. 제가 이 번호를 안 보고 어디다 전화하시는지 모르니까.
0: 그래요, 그래요. 참 반갑고요. 우리 뭐 그래도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고 퀴즈는 맞춰야 되는데.
2: 그럼요.
0: 아들이 맞추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엄마가 맞출까요?
1: 제가 맞추겠습니다.
0: 이야, 요엘이가. 대단하네요.
2: 원래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방송 타고
0: 아 주목받는 거
2: 저희 아들이 주목받는 걸 좀 좋아합니다.
0: 그래요.
2: 예, 오늘 방송 데뷔입니다.
0: 야, 그래요. 이 지상파에 처음 데뷔하는 거예요, 유엘이, 그렇죠?
1: 네.
0: 아, 참 이게 떨리는 것 같지도 않고 보통은 엄마가 받아서 아들을 바꿔주는데
2: 아, 그러니까요.
0: 아들이 받아서 엄마를 바꿔주지 않아요?
2: 아, 그러니까요.
0: 야, 자, 유엘이 크게 될 겁니다.
2: 야,
0: 자, 야, 이게 참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1772번도 신기하고
2: 아, 네.
0: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2: 아, 네.
0: 자, 유엘군.
1: 네.
0: 아, 우리 아빠 자랑 한번 해봐요. 뭐 아빠 직접 듣고 있지만.
2: 잘하자.
1: 우리 아빠는
0: 네.
1: 잘생겼고 근육도 많고 설교도 잘하는
0: 네.
1: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0: 오. 그래요. 아, 하나만 더 하면 아빠 용돈도 줄 것 같은데?
1: 아빠는
0: 네.
1: 그냥 다 좋습니다.
2: 용돈 줄게.
0: 자, 우리 아들이 긴장도 안 하는 것 같고.
2: 아, 그러니까요.
0: 아, 유엘아.
1: 네.
0: 지금 유엘군은 긴장을 안 하는데 아빠가 긴장을 하고 있어서
2: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너무 지금 화끈거려가지고
0: 자, 문제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엘군.
1: 네.
0: 그 아들이라고 예배 없고 이제 문제가 나가게 될 텐데
1: 네.
0: 네. 성경 퀴즈가 나갈 거고 열 문제 중에서 일곱 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1: 네.
0: 야, 역시 문스타 아들이라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문요엘군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 콩반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지금 목사님과 요엘군 응원하는 문자들이 있는데
2: 그러니까 문자들 계속 보내주시네요.
0: 방송하다 이런 것도 또 처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군 시작해 볼게요.
1: 네.
0: 네, 자, 문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자 우물정 9330번으로 참여해 주시죠.
2: 번호만 얘기해 줘. 정답.
0: 1번 혹은 2번이라 1번, 대답하시면 2번.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문제 시작합니다.
2: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번 제사장 겸 율법 학자, 2번 축구 선수.
1: 1번.
2: 에스라는 무엇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율법, 2번 요리.
1: 1번.
2: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1번 놀러갔다.

0: 다 2번 금식하며 기도했다.
1: 2번.
0: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을 부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2번. 달리기가 빨라서.
1: 1번.
0: 에스라는 성전에 드릴 금과 은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1번. 은행. 2번. 제사장들.
1: 2번.
0: 에스라에게 회개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스가냐. 2번. 홍길동.
1: 1번.
0: 백성들은 누구 앞에서 언약을 세웠을까요? 1번. 변호사. 2번. 하나님.
1: 2번.
0: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했을까요? 1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순종. 2번. 밥 먹으러 가라.
1: 1번.
0: 에스라서는 무엇의 회복을 보여주는 책일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회복. 2번. 건강의 회복.
1: 1번.
0: 에스라서의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2: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총 9문제를 드렸고 유엘군.
1: 네.
2: 9개 중에서 유엘군은 몇 개 맞췄을까요?
1: 저 다요.
2: 맞아요. 다 맞나요, 목사님?
0: 다 맞췄습니다. 축하해요.
2: 아, 자, 유엘군. 자, 네? 일단은 아빠 용돈은 확보했어요.
1: 네.
2: 우리 아빠한테 오늘 아빠 집에 가자마자 용돈 달라고 해야 되고. 뭐 지금 지상파 방송을 다 듣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데, 자, 목사님 어떤 선물들이 있죠?
0: 치킨이랑 곱창이랑 육수랑 커피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1: 아빠 내가 오늘 치킨 먹여줄게. 치킨이야.
2: 야, 너무 귀엽다.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오늘 치킨 먹여줄게. 야, 자 문자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두 분의 성에 너무 참 아이고 열군.
1: 네.
2: 네네. 우리 아빠 위해서 치킨 준비해줘서 감사하고.
0: 고마워.
2: 야, 언제 아빠한테 유엘군이 치킨을 사주는 날이 있겠어요. 그렇죠. 야, 참 대단한 거고.
0: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자, 사모님 옆에 계세요? 엄마 옆에 있어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반갑습니다, 사모님. 야, 참. 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렇죠.
3: 네. 야, 어쩌다 저, 보니까.
2: 그러니까요. 네. 이 참, 저는 지금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0: 아, 그러니까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2: 아이고, 우리.
3: 감사합니다.
2: 그, 문상현 목사님 또 선교 다녀오시자마자.
3: 네.
2: 또 이렇게 오셔서 방송사 봉사하시고 하시는데 옆에서 네. 남편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아빠로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3: 네. 저는 저희 남편의 성실함에 늘 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3: 믿기지도 뭐, 않아요.
2: 네. 늘 하던 건데 우리 네. 짧게 이게 보통은 상대방이 안 듣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직접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 목사님께 남편에게
3: 네.
2: 사랑의 편지. 네. 좋죠? 딱 좋죠? 네, 한번.
3: 네.
2: 짤막하게 한번 해볼까요?
3: 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2: 그렇죠. 저희도 뭐 시킬 일이 크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3: 근데 옆에서 한결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항상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모님과 우리 유엘군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물 좀 보내드리고, 지금 문자 오신 분이 유엘군, 5대양 6대주 늘 승리하는 삶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라고 응원도 이야,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2: 사모님 어여쁜 목소리 반갑다고 연락도 오셨고.
3: 감사합니다.
2: 네, 두 분 감사해요.
3: 네, 감사합니다.
2: 유엘아, 안녕.
0: 안녕. 아빠도.
2: 아유, 참 이런 일도 있네요.
0: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지금.
2: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0: 어지러운데요?
2: 아이고, 참,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네. 네. 아무튼
0: 감사합니다.
2: 뭐,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0: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2: 그러니까. 자, 목사님과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날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자, 여러분들,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름 사역도 또 많으시잖아요. 그치?
0: 예.
2: 아, 이분 건강 위해서도.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파이팅!
2: 자, 저도 이제 인사드리고, 참 즐거웠던 이 2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 게스트와 함께 오늘 라디오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0: 예배. 자, 오래간만에 오늘 라디오 예배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운전을 하시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그냥 듣지 마시고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도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을 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디 있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받고 계시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곡들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스페셜 게스트, 오늘 특별 싱어 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분의 찬양을 많이 듣다가 참 은혜가 많이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라디오 앱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인선 자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봤죠, 저희.
1: 네.
0: 이제 유튜브로만 봤습니다. 항상 뵙다가.
1: 네.
0: 아름다운 목소리에 제가 한번 제 새끼라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어렵게 한 제 2, 3개월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방학 중이어서
1: 네.
0: 딱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섭외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반주로 또 섬기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예, 또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오셨을까요, 우리 자매님, 강인선 자매님?
1: 일단 먼저 라이브라는
0: 네.
1: 것에 조금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예배를 드리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차 안에서 평안을 좀 누리며
0: 네네.
1: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임했습니다.
0: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 뭐 경연대회도 아니고 누가 노래를 잘하나 뭐 이런 시간도 아니고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계시는 곳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과 함께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반갑다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시고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나눠주시면 우리 강인선 자매님과 함께 저와 또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본 반주예요.
1: 네.
0: 이게 오늘 첫 곡 선곡한 곡인 것 같은데, 그쵸?
1: 네.
0: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1: 이 곡이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곡이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항상 그냥 불렀는데,
0: 네.
1: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선곡을 뭐 하지 생각하다가 이제 이 곡이 생각났는데, 이 곡이 되게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이 이렇게 1절이요 3절이 그 곡조가 그렇게 해서 아, 이 곡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가족예배도 드리시고. 예. 이 곡 하면은 우리 할머니, 우리 건사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1: 네,
0: 찬양이잖아요. 젊은 우리 자매님이 이 곡을 선곡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와, 되게 좀 놀라긴 했는데, 우리 한국 우리 크리스찬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죠. 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라디오 앱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장소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 다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맞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 방송만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 자매님 부모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 궁금해졌어요.
2: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아마

0: 언니 애를 지금 육아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지 않을까.
1: 언니 애를 보고 계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0: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1: 가정예배 때 우리 딸하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송을 딸이 방송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큰아빠가 들어와야 되는데 큰아빠가 항상 인도하셨거든요 예배를.
1: 아 그래요? 큰아빠? 아빠 엄마만 드린 게 아니라.
0: 네 저희 전 가족이. 네 저희 친척들이 항상
1: 그랬군요.
0: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1: 그랬구나. 네. 야, 자 지금 보니까요. 첫 소절부터 감동입니다. 목소리의 은혜입니다. 라고 7579번님 오셨고, 자매님 무더운 더위로 힘든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옵소서. 2876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 또 함께하니 더욱 은혜롭습니다. 48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9257번님은 예,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0: 요즘 계속 저에게 처한 상황들이 힘이 들어 계속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았는데 온라인 예배 첫 곡 들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1: 네.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0: 네.
1: 여러분께서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어떤 찬양을 우리 강인선 자매 목소리로 같이 부르고 싶은지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두정동에서 출첵해 주셨네요. 참 많이 불려져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찬양. 뜨거운 폭염이지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라디오 예배 드리는 이곳이 저의 예배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또 우리 익산의 이승 집사님. 아, 지난번에 우리 새끼라 출연했던 우리 이승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45년 방학했다가 다시 밀양 연경교회 나간 지 5년 됐어요. 와, 그렇구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쉬고 있는 걸 방학이라고 하거든요. 45년 쉬었다가 다시 교회 간 지 5년 되셨다는 우리 561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1: 전남 나주에서 지난번 중3 딸과 아빠가 나왔던 주은이 아빠. 우리 3184번 드디어 딸 아이가 지난주 교회를 같이 갔다고. 이제 딸 주은이하고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교회 가자고 영접 기도도 했는데 드디어 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빠 우리 주은이 진짜 귀여웠는데 기억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라디오 앱에 우리 찬양사역자 스페셜 게스트 또 강인선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어떤 곡 좋아하세요?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1: 네 왜 어떤 이유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0: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긴 한데 엄청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거에 즐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었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는데
1: 네.
0: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에게 하는 기도가 조금 더 나에게 좀 충만함을 주는 것 같다는 거를 네네.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찬양이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곡을 통해
1: 네.
0: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저는 사실 저도 이 곡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나의 어떤 도움 되시는 주님 이렇게 막 찬양했던 적도 많아요. 우리 라디오 앱에서도 많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따가 부를 때는 또 너를 했다가 나를도 할 거거든요.
0: 네.
1: 그런 또 시각으로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나를 위한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시편 23편 121편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말씀 토대로 한 찬양인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또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방송에서 한 99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군대 가가지고 제가 이 곡을 참 많이 불러가지고, 저는 힘들 때 시편 121편 막 묵상하면서 이 곡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목소리와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강인선 자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처음 유튜브에서 이제 알게 된 게 갓송이라는 유튜브였거든요. 맞죠?
1: 맞습니다.
0: 예. 참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찬양을요.
1: 네.
0: 예. 우리가 참 한국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들을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찬양 유튜브에서요?
1: 그게 앞에 그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간략하게 예. 설명드리면
0: 예.
1: 이제 코로나 때 그 이제 조금 코로나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나 하고 네. 있는 일들이 지금 다 올스탑이 된 거죠.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인 분이 그 갓송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 분들은 원래 파페라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신
0: 네네.
1: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0: 네.
1: 한번 우리 채널에 한번 나와볼래? 해가지고 저야 너무 좋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작된 게 그냥 네. 생각 없이 사실 찬양하는 게 저는 좋아서 시작된 건데
0: 네네.
1: 그게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죠.
0: 그렇군요.
1: 네.
0: 저도 참 유튜브 보면서 목소리가 참 맑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거기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같이 저도 이렇게 틀어놓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분 한번 이렇게 초대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3359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이들 어릴 적 자장가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제 20살 된 아들을 향해 다시 부르고 싶네요. 앞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이게 사실 옛날 찬양인데 네. 지금 들어도 불러도 참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998번님이 저는 전교인 필사를 하는데 필사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대요. 울컥하네요. 어려울 때 많이 불렀어요. 울면서 이 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곡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자매님이 부르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 네.
0: 이 곡은 참 옛날 곡인데 네. 우리 젊은 자매님이 유튜브에서 이걸 부르시길래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좋아서 본인이 선곡한 곡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가지 않았는데 네. 계속 간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그런 게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곡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1: 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그 찬양에서 임재하신다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뭐야 막 이랬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그래서 보면 옛날 찬양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여 이 손을 이게 옛날 찬양인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잖아요.
1: 네.
0: 주님이여 제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양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 이번에 라이브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 찬양 우리 오산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3128번이 찬양사역자 강인선 자매와 오늘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반에는 김진아 집사님 변함없이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갓송이라는 유튜브에서 이분의 찬양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한번 초대해야지라고 해서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예고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학 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너무 간절하고 친정 아빠 말기암 환자신데 지금 사경 헤매고 있대요. 고통 없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천안 불당에서 학습지 방문 일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생겨서 차에서 듣고 있어요. 찬양으로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0년 전에 중학생 때 자주 듣고 저녁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흥얼거렸던 생각난다고 3902번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고 있고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지금 찬양하고 계시네요. 9888님 그리고 보니까 6554번님께서 찬양이 모두 은혜롭다고 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사실 이 곡을 제가 또 유튜브에서 부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악보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고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사연 있나요?
1: 아 이게 너무 항상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너무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엄마가 더 좋아하는
0: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입니까?
1: 네.
0: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다.
1: 네, 그러니까
0: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
1: 네.
0: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곡, 저도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좋아하시고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좋아하시고 다 그런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0: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1: 그리고 이런 게 네. 저 할머니가 항상 라디오를 자주 항상 틀어놓으셨었는데
0: 그래요.
1: 이런 이 찬양들이 되게 많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게 되면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나의 안에 거하라. 참 이게 또 그 신명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에도 부합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죠.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자매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여러분이 또 소리를 내셔서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 새끼라 라디오 예배 찬양사역자 강인선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 자매를 키우는 인천의 박집사입니다. 막내 치료 갔다가 오는 길에 찬양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막내 발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제대로 못하는 것에 죄송스럽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지금 찬양을 부르고 계시네요. 2495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된다고 2739번님 목소리로 위로가 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은혜를 받고 계시고 9950번님도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예전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고 현재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은혜로 모든 암세포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계시네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것이에요. 6942번님. 자, 아유, 방금 유튜브를 찾아보셨다네요. 오. 5027번님은.
1: 감사합니다. 아, 예. 어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쩜 얼굴도 이쁜가요? 라고 이렇게 또 벌써 세 곡의 찬양을 들었는데 계속 따라 부르면서 엉엉 우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신청곡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은혜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연들이 많이 있죠? 신청곡도 많고 저희가 생방송 시간에 다 이거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사연도 소개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 외도로 헤어지고 아직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심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운전하셨대요. 5469번님. 라디오는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조용히 듣는 분들이 많아요. 예, 라디오 앱에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사연이 보면요, 이렇게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은혜 받고 계속 입가에 도는 찬양을 또 7834번님도 부르고 계시고요. 갓송 강인선님 찬양 잘 듣고 계신데요.
0: 감사합니다.
1: 1580번님도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암투병에서 노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셨네요. 0901번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0: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 끝에 준비를 하고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준비 찬송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부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계획 속에 있는지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1: 우리 0901번님 아 그렇군요. 이 찬양이 정말 특별한 찬양이시겠어요. 우리 0901번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거나 지금 세상 속에서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지금 좀 어렵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 교회 방학 중이고 신앙에 방학 중이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 결심하신 분들 용기 한번 내셔서요 샵 1069번으로 방학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잘 전화드리고 또 교회로도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아, 벌써 아쉽습니다. 찬양마다 가슴을 울리네요. 혼자 기도하다가 또 중보 기도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도 참, 목소리가 주는 은혜가 크다고요. 2664번님, 하나님 사랑에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곡 중에, 많은 신청곡 중에 어떤 곡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 아시나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2: 네, 하나님의 부르심.
0: 예, 우리,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곡을 참 요즘 많이 신청하는데, 오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447번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009년 고2 친구 따라 처음 교회 출석해서 당시 전도사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주셨는데 다 같이 불러드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 덕에 하나님 사랑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찬양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잠깐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하나님 부르심 들으면서 또 부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잠깐 지금 떠나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방학이라고 주시든지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용기 내실 분 샵 1069번으로 꼭 남겨주시면 방송 후에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1185번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 찬양대가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이라고 5409번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 이제 벌써 이제 마칠 시간 됐어요. 시간 금방 가죠.
1: 그러니까요.
0: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사연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1: 이렇게 뭔가 제가 찬양하는 것에 실시간으로 뭔가 댓글을 읽는다는 게 네.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0: 새로운 경험이네요.
1: 네. 왜냐면 그 영상을 보고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 날 때 사실 보더라고요.
0: 그렇죠. 찬양 끝나고 나서. 네.
1: 뭔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같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네.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알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걸까 의심하며 떠날까도 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이 답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고 이런 또 고백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사 기자 강인선 자매 다음에 제가 또 초대할게요.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건반의 우리 김진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곡 정말 오버하지 않고 제가 요즘 참 많이 고백하는 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곡도 신청곡으로 들어온 곡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라는 곡 우리 강인선 자매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적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작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밭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음포교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44차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를 대상으로 성경 각 권의 주제에 맞는 그림과 핵심 제목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대전 음포교회 담임이신 이온 목사님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음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동방송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 동방송 들으면서 제 심령이 변화되는 거를, 네, 저는 그때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극동방송으로 인해서 새로움을 느끼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나누는 그 이야기도 정말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홀로 있거든요. 홀로 있는 그 시간 동안 저의 친구예요. 저는 극동방송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저의 가족, 형제 같다는 느낌을 되게 들을 때 저의 모든 약간 외로움과 이렇게 차분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새 지나는 기력이 강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살게 하고, 아 나도 저렇게 저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도전이 돼요. 그 동방송은 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허무함과 박탈감만 남는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과 찬양, 기도만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접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기적이라 말하는 이 자매의 고백처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다음 세대가 많을 텐데요. 복음만 담은 이 극동방송의 전파가 끊기지 않도록 먼저 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극동방송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저희 딸들과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집에 아주 오래된 추억의 오락실 게임기를 할 수 있는 이 게임기를 사놨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뭐 테트리스 같은

것도 하고 뽀글뽀글도 하고 아니면 격투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딸들이랑 합니다. 또 저희 큰 딸과는 한 번씩 오목도 듭니다. 이렇게 게임을 제가 하는데 우리 딸들에 있어서 저는요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능 같은 존재가 제가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못하는 게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져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제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호랑이도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듯이 다섯 살 꼬맹이와 게임을 해도 저는 한 판도 안 져주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눈물이 막 턱동 같은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판 살짝 져줬다가 또 다시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를 한번 이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축제의 현장입니다. 아빠한테 이겼다! 라고 애들이 막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왜 안 져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좀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저도 지기시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다 보면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얘기해보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이 경쟁 문화에서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주입을 당하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뭘로 이겨야 됩니까? 공부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옆에 함께 친하게 지내는 쟤보다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 운동회 같은 거 하면요. 또 이겨야 되잖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달리기 하면은 도장을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만 찍어줍니다. 근데 저는 늘 거의 4등, 5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이런 우리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자라서는 더 많은 경쟁들이 있죠. 이제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고 은연중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막 비교하면서 빨리 합니다. 누가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요. 나도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그러면 나이가 들면 좀 괜찮을까? 이 경쟁 문화와 사회 속에 좀 자유해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합니다. 누구 자랑해요? 이제 자식들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디 승진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자랑 끝나고 나면 무슨 자랑합니까? 손주들 자랑합니다. 야, 돌도 안 됐는데 걷더라. 한글을 두 살 만에 떼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잘하는 거 없나 이런 얘기들을 또 막 자랑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자랑하고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는 좀 앞서려고 하는 삶의 욕심들이 모두에게 다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마저 남을 이기는 도구로 막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저 사람보다는 좀 앞서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무시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라는 욕심의 기도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도 보니까요, 이런 이기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은요, 평생을 이기기 위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요, 뱃속에서 자기 형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싸웠더라 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태교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있어야 될 그 뱃속에서 뭘 했다고요?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가 형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경쟁의식이 어디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야곱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니다.
뱃속에서의 전투를 지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것이 억울했던 야곱이 뭘 잡고 태어납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단순히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을 넘어서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관용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평생을 무언가를 빼앗고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속이고 속이는 그런 경쟁 끝에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기는 자로 싸우는 자로 살았고 이기고자 하는 내가 뭔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이기고자 했겠습니까? 사실 야곱의 삶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차자로 살지만 아버지 이삭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자로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삶인데 왜 그렇게 무언가를 빼앗고 이기는 삶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착을 했을까? 야곱은 야곱으로 삶이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것을 빼앗아 와야겠다라고 야곱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서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형이었으니까 장자의 축복도 가지고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처럼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기고자 했고 그 많은 것들을 많이 빼앗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야곱으로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기 원합니까? 에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에서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사람.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세상에서 봤을 때 당신 최고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은 다 얻었죠. 장자의 축복도 얻었고요. 또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처럼 살기를 원했고 에서처럼 되었지만 그의 삶을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 야곱의 삶이 과연 이긴 자의 삶이었는가? 야곱은 정말로 행복한 삶은 그러면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또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삼촌이 쫓아오고 도망가는 두려움의 삶이 이 야곱이라는 삶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지금 얍복강가에 서서 그 형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가족들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쓸쓸히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것을 이기며 살아왔지만요. 또다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나니 야곱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낍니까? 이긴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도망하는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인생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에서가 되기 위해서 빼앗고 취하고 이기고자 하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이긴 자의 삶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겼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쓸쓸히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야, 나도 에서를 닮아가는 야곱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야곱은 어쩌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삶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이긴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0: 오늘 야복 강가에 홀로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을 누가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와 함께 씨름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야곱은 무언가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야곱을 붙잡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붙잡으신 거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만한 힘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충분히 있으시죠. 뭐몇초 걸리겠습니까? 0.1초면 야곱이 저기 날아가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향해서 서로 붙잡고 너도 이기지 못하고 나도 이기지 못하는 씨름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내 힘을 의지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또형 에서에도 장자권도 얻고 외삼촌 라반도 씨름으로 한판승을 얻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만큼은요, 이 씨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지금까지 너의 인생 너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너의 인생 그 힘으로 이길 수가 있더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네가 그토록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싶었고 에서로서 살고 싶었지만 정말 그 인생의 씨름이 끝이 나더냐라는 겁니다. 힘주고 살았던 인생의 씨름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인생의 씨름이 끝나지 않지 않더냐? 너의 힘으로 그 인생을 진짜 이길 수 있더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깨닫기를 원해서 밤이 새도록 붙잡고 힘을 주며 경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며 이제 야곱의 허벅지를 하나님이 탁 치십니다. 힘의 근원을 치셔요. 우리 씨름하다가 허벅지 탈골되면 씨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름 못하겠죠. 이제 더 이상 힘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야곱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아, 너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리는 거 아닙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뭐 비참하게 절뚝거리고 있는 야곱이 무슨 이긴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무엇이 바뀌었길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이제 힘을 주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뼈가 어긋났어요. 탈골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0: 아멘.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간절히 매달려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못 갑니다. 당신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당신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 통해 봐야 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힘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려고 힘을 썼어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힘을 쓰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천사의 바짓가랑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데 내 힘을 쓰겠습니다. 나 절대로 안 넣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야곱아, 이제야 네가 이긴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가 되고 야곱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어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의 주호가 너였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겠습니까? 누가 승리하며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것과 내가 내 힘으로 핸들을 잡고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어떤 인생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말로는요, 당연히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다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어느 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 잡고 있어요? 하나님, 비상깜빡이만 켜주세요. 위험할 때만 켜주시고, 위험할 때만 세워주시고, 위험할 때만 간섭해주시고, 일단 지금은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긴 자가 되었다. 그때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축복을 포기하지 못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가진 것을 취하고 구하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에서처럼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우리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아무리 봐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뭔가 야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에서처럼 살기 위해서 에서로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 겁니까? 야곱에게 축복한 겁니까? 에서에게 축복한 겁니다. 사실 야곱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하고 잘못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요, 인생이 불안합니다. 에서처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이거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거 다시 빼앗기는 것 아닐까? 이거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닐까? 늘 인생이 불안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부르신 건요, 이렇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 누구 이름으로 사냐? 너 누구냐? 너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도 에서가 되고 싶은 야곱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지만 여전히 에서가 되고 싶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기다리고 그 답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그러하네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에서처럼 되고 싶은 야곱처럼 나도 살고 있었네요. 그런 답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야곱아, 이제 그 피곤한 싸움을 그만 싸우고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그 이름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0: 이미 바로 이스라엘이고 세상을 너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다스리며 세상을 이겨줄 자가 되는 너의 주인이 되는 이름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겨놓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은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에서의 이름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월요일에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죽게 하듯 사는 겁니다. 일을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진짜 그렇게 사셨습니까? 월요일에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에서의 것을 욕심내고 에서의 것을 취하고 에서처럼 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던져버리고 오늘 에서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 야곱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환도뼈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절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너 이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야곱이 진짜 이겼다, 나 야곱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거 이긴 거 맞아? 두드려 맞아가지고 진 거 아니요? 저거 이제 앞으로 에서 만나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이어가 보면요,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이긴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33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전과 다른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전의 야곱이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꾀를 냈을 것 같습니다. 저 4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이기나, 일단은 양식도 주고 곡식도 주고 재물도 주고 자녀들도 놔두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야곱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0: 아멘. 이전의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한 번 절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몇 초 태어났다고 지가 무슨 형이야, 내가 장자권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형을 아주 무시하고 형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형에게 나아가는데 몇 번의 절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 일곱 번을 절하는 것은요, 왕에게 신하가, 황제를 만났을 때 신하가 일곱 번 조아리며 절하는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일곱 번 절하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싸우고자 했던 에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주, 나보다 높은 자, 우리 가문의 인정하는 자로 당신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에서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취하였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8절, 10절, 11절, 내가 받았던 재물과 양들과 재산들을 당신에게 관건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않고요, 내 욕심으로 더 이상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이름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 가진 것들을 다 주며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던 에서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우리 그 과거의 상처가 깊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에서는요, 20년 동안 야곱을 묵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속인 저놈의 동생, 만나기만 하면 팔다리부터 불어넣고 시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런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달려왔는데 야곱이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그전에 자기를 힘으로 이끌렸던 동생이 아니에요. 최고의 낮은 자세로 당신을 높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만지시냐? 에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에서 같은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고요. 원수 같은 문제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생각하면 고독과 깊은 밤 때문에 잠이 이르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야곱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야곱이 힘으로 살 때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야곱이 사람의 얼굴을 피할 이유가 없는데 원수 같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더라. 그토록 이기려는 삶에서는 도무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그냥 서로 형제 간에 껴안는 모습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할 겁니다. 이기려고 힘주면요, 더 부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9화 창사를 넘어 일제강점기 한번 형무소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때때로 몸이 병들어 더는 옥에 가둘 수 없을 때 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값이 필요했다. 병보석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했고 남은 가족들은 살림살이를 전부 팔아 겨우 붙은 목숨을 사와야 했다.

0: 이게 다야?
1: 네, 말씀하신 돈 다 모아온 거예요.
2: 아, 아니지. 이 정도는 안 돼. 봐봐.

0: 치료비, 행정서류비 등등등. 추가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만 달랑 가져온다고?
1: 아니, 그런 돈 얘기가 없었잖아요. 이미 집이고 살림이고 다 팔아버렸는데 뭔 돈이 또 있단 말이오.
0: 돈이 없다고? 응. 그럼 그냥 섞게 놔두든지. 그 감옥에서 죽어도 우린 책임 없어.
1: 저기요, 제발, 제발 이렇게, 이렇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0: 그 이렇게 애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돈을.
1: 이런 몸소름들, 죄 없는 사람 죽도록 때린 것도 모자라서 뭐 돈을 달라고? 우리 아들 목숨 가지고 장사하는 게요?
0: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돈을 더 가져와서 병보석을 하든가 아님 그냥 가시든가.

0: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오니 참 좋구만. 근데 무슨 돈으로 보석금을 낸 거야? 설마 당신 이 집이랑 우리 전 재산 다 털어서 나랑 바꾼 거야?
1: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여보 좀 누워서 쉬어요.
0: 여보, 날 보고 똑바로 얘기해.
1: 저, 예, 일단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죠. 빚도 좀 졌고요.
2: 네가 살아서 오기만 한다면 집인들 뭔들 뭘 다 못 팔겠니?
0: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 당신 돌아오셨으면 됐어요. 집은 나중에라도 다시 찾으면 되지만 당신은 다시 못 볼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3: 맞아요,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0: 그래, 잘했다. 잘했어. 빚이야, 내가 갚으면 되지.
3: 아버지!
1: 여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0: 이제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구려. 아휴, 쉬면 좀 나아지려나.
4: 다시 만난 기쁨의 시간이 지나자 눈앞에는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의 어깨 위에 더 큰 짐이 지어졌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0: 살아서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코앞에 놓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빚은 점점 늘어날 텐데 걱정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는 감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풀어주셨듯 지금의 이 막막함도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 며칠 뒤 등잔불이 환하게 켜진 밤, 종환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2: 자, 국수 나왔어요. 오늘 넉넉하게 만들었으니 다들 많이 드세요.
3: 아, 국수다. 저 많이 주세요.
2: 아버지 먼저 가져다 드려야지. 자, 이거 드리고 오면 더 많이 담아줄게.
3: 아싸.
4: 나는 천천히 먹어도 괜찮으니 너 먼저 먹으랴.
3: 아니에요. 먼저 주세요. 이거 먼저 드려야

0: 형제님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웃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네요.
1: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함께 힘드셨다는 거 저 잘 압니다.
0: 우리가 어찌 힘들다 하겠어요.
1: 안 봐도 뻔하죠. 제 아내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울며 기도했을 거고 저희 어머니는 원래 부엌에 들어가 숨죽여 우셨겠죠.
0: 우리 모두 매일 함께 기도했어요.
1: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일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동시에 저도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동안 저는요, 그 일본 놈들을 수백 번을 죽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요. 묶여있던 사슬만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했을 겁니다. 배를 맞을 때마다 똑같이 복수할 생각만 했어요. 제 안의 악함은 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맨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를 때리던 그 사람에게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매질이 멈췄어요.
0: 주님.
1: 그리고는 더 이상 매질도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예배를 드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2: 참 감사한 고백이네요. 사실 저도 제 안의 악함을 똑똑히 본 적이 있어요. 일본 관리인들의 악행을 볼 때면 저도 복수심이 치밀었어요. 종환 형제님처럼 힘만 있다면 당장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
0: 저도요.
3: 저도 그랬어요.
2: 맞아요. 우리 모두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0: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듯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군요. 어쩌면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3: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전 아직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가슴이 무너져요.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모습 다 제 아이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래서 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쓰라려요. 저는 아직도 제 아이를 왜 데려갔는지 묻고 싶어요.
4: 자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이 돼 울고 있다. 종아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다가간다. 옆에 있던 정심이 놀라 붙들지만 종환은 괜찮다며 미소를 짓는다. 그는 절뚝이며 자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1: 자매님, 저 또한 늘 원망에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또 원망했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 원망마저 귀 기울여 들으셨고 흘리는 눈물마저 기도로 받으셨다는 사실을요. 자매님, 자매님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도 주님은 귀한 기도로 받으실 겁니다.

0: 많은 잠에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를 잃은 그 깊은 상처 속에 주의 위로를 심어주시옵시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원망도 눈물도 모두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눈물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습니다. 잃은 것만큼 더 깊은 주의 사랑으로 이 자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1: 정심과 선교사가 다가와 자매를 꼭 안아준다. 종환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무릎 꿇은 그 순간 부서진 마음과 부서진 마음이 맞닿았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주님은 흘린 눈물 위에 위로를 덮으셨다.

0: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보리죽으로 끼니를 입고 아이는 달아해진 신발을 신고 뛰놀았다. 빚은 그대로였고 내일은 더 막막했다. 그러나 어둡던 곳에 해가 들기 시작했다.
1: 아버지, 더 높이요. 네?
2: 야, 이놈아.
1: 더 높이요.
2: 아유, 더 가벼워요. 더 높이 들지. 아, 아버지 살 떨어지겠다.
3: 아이고, 이제 그만해. 아버지 힘드셔.
1: 아, 한 번만 더요. 네? 한 번만.
2: 좋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1: 아, 네. 대신 엄청 높이 올려주세요. 엄청 높이.
2: 이렇게.
3: 신기하게 이렇게 웃는 날이 또 오네요, 어머니.
4: 그러게.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 아이고. 저 웃음소리가 참 감사해. 예.
0: 그때 문이 열리며 엘리사가 들어온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있다.
5: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낸 약품과 먹을 것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3: 이게 뭔가요?
5: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이에요. 많진 않아도 빚 갚는 데 보태시라고 마음을 담았어요.
0: 모두가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하늘을 바라본다. 종화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린다.
6: 주여, 감사합니다.
0: 현실이라는 창살이 그들을 가둘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들의 삶은 더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9화 창사를 넘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0: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잠언 30장 전체는 아굴이 베푼 잠언으로 지혜를 구하는 아굴의 모습과 아굴이 전하는 생활 속의 지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 모두 이방인으로 다른 번역에 의하면 마사 출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놋기둥을 세운 히람이 등장했었는데요. 히람 또한 이방인이었고 놋의 기술자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도왔던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이방 여인 룻까지. 하나님은 주를 예배하고 주께 모이는 자들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성전에 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자도 이방인도 죄인도 하나님은 품으셨을 뿐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소망까지도 주셨죠. 아굴은 이방인이면서 그의 지혜가 잠언에 담길 만큼 지혜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잠언이 주는 교훈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를 닮아가서 더욱 겸손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씨의 오병희 곡으로 바리톤 길병민과 국립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이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강물이 끝없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까지 불러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끝없는 강물처럼 늘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실 작곡가는 섬집아기와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한 작곡가 이흥렬입니다. 이흥렬은 190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출생하여 1980년 11월 서울에서 사망합니다. 1933년 경성 보육학교에서 홍남파와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곡과 동요 등 450여 곡이 넘는 곡을 남겼는데요. 그의 가장 대표작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단골 자장가라고 할 수 있는 섬집아기와 어버이날이면 늘 불려지는 노래 어머니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곡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곡가 이흥렬에 관해서는 계속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은 이흥렬의 대표곡 섬집아기, 꽃구름 속에 그리고 비밀스런 아주 유명한 곡까지 이렇게 세 곡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흥렬의 진짜 유명한 곡은 바로 군가 진짜 사나이였습니다. 진짜 사나이는 유호 작사로 1962년에 작곡되었고요.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섬집아기는 1953년도 곡으로 한인현 작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꽃구름 속에는 시인 박두진의 시를 가사로 가져왔고요. 오늘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진짜 사나이, 씩씩한 군가로 더위에 지친 청취자분들이 힘이 나셨길 바라봅니다. 군가 진짜 사나이는 작곡가 이흥렬의 아들조차 이 곡이 아버지의 곡인 줄 몰랐다고 하죠. 군대에 갔는데 선임하사가 아버지가 작곡하신 곡이니 아들이 좀 이 군가를 군인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네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작곡한 곡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이 곡이 아버지 곡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흥렬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시면서 아버지 곡인 줄 몰랐냐 했다고 하죠. 작곡가 이흥렬은 음악가 집안으로도 유명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들이 이흥렬의 넷째 아들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을 지낸 작곡가 이영조 씨입니다. 그의 아내도 성악을 전공했고요. 이흥렬의 막내 아들 이영수 씨 또한 작곡을 전공해서 영남대학교 작곡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메조소프라노라고 하지요. 이흥렬의 자녀가 7남매인데 그들 중에도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의 또 자녀들에게서도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 또 작곡가 이흥렬의 남은 작품 만나보겠는데요. 이렇게 한 작곡가의 작품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저도 몰랐던 작곡가들의 작풍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작품 속에 녹아있는 작곡가들의 정서도 느껴지고요.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내 새끼들이라고 잘 표현합니다. 자식 같다는 말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정서가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자녀들이니까요.

무지개 차길진 시의 임준희 곡으로 테너 이영화였고요. 달무리 지면 피천득 시의 김순애의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백나목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잠언 30장 1절과 2절만 다뤄봤습니다. 아굴은 이방인으로 부름받았고 잠언에 오를 만큼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안다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께 구할 것을 아뢰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헛된 것을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혜자로 시간을 버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작곡가 이흥렬 고향 그리워 함께 할게요. 만향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오늘은 소프라노 곽신형이 노래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그것을 조금 바꾼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중에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시제를 썼습니까? 미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시간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에 따라 나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의 물리적인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니까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약 5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쯤 이 땅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지 얼마 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그날을 성령 강림절

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 성령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신가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보면 늘 우리가 성령님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찾아가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에너지나 큰 힘,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성령님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했으면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갈까? 라고 하는 오해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였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눈에 불꽃을 켜고 그 따르던 사람들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데서 안전한 장소는 어느 시골이었을 거예요. 자기들 고향인 갈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가장 위험한 장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셨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장소, 제자들의 신변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장소였던 예루살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였던 이유가 여기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는 안 돼요. 다른 곳에 모여야 돼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모이기 수월한 장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기도의 방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가? 아무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사람에게 임재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임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제자들이니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유엘서 2장 28절과 30절 말씀, 29절 말씀께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엘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요? 만민에게. 신분하고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신분을 뛰어넘어 찾아오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또 우리 가운데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절기는, 시기는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그들 당

당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로 우리 치면 감사절이었어요.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오순절이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오순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준 돌판의 십계명 말씀을 새긴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을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기에 안타까웠어요. 노예로 벗어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문화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그곳으로 벗어났으니 지금부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말고 내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어둠에 노예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의 백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였냐? 이거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이게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서 내 삶들을 내가 잘 인도해서 보호 가운데 두겠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었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 자유로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어느덧 그 말씀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들 가운데 어려워지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남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억지로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런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 부담감, 짐으로 전락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말씀이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부담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소원을 주시고요. 소원만 주신다면 안타까운 분이죠. 그런데 그 소원에 내가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게 하시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는데, 그 안타까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적인 동기로 그래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런 인생으로 빚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뭐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처음 그 바람의 의미가 나온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바람을 이야기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살아있었어요.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람처럼 그곳에 임한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람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바람을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어요.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인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이 생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아직 살아 겉의 모습은 있지만 온전한 생명이 없던 그 인생들에게 생기가 부르고 온전한 회복이 드러난 것이 성령께서 함께할 때 벌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와 버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해요.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영혼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를 곡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내가 애통해도 울지 않는구나. 그 영혼이 죄와 벗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메말라요. 딱딱해요. 아주 강팍해져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돌판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부담감만 느꼈어요. 의무감만 느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그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를 다스릴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가운데 의무로만 신앙생활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습관이고 어떤 의무로 여기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해야 하니까 하는 어떤 일처럼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성령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더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셨다고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했더니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다른 언어로 말한다라고 하는 때 흔히 방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났던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이 언어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7절과

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오순절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했어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도 있고요. 지중해 근처에는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에서 각각 자란, 우리로 치면 다른 데서 태어나서 살아서 다른 외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자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로.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보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국내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 외국어처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 그리고 놀란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곳에서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그 다양한 언어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대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 다양한 언어로 주신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깨닫게 하는 언어, 이게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을 증거하는 언어, 그 다양한 언어가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제자들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처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 교회를 향해 갖고 있던 소망, 그 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연령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갖고 있는 생각과 이념도 다르고요, 심지어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면 그 다양함을 억지로 통일시키거나 그 다양함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고 사람들의 큰일을 듣게 하셨던 것, 이게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아름답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양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일로 고백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하나는 그 안에 다양함을 존중했고요,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락방에서 니들끼리 좋아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일 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도망갔던 인생이에요. 그럼 베드로 옆에 섰던 열한 사도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나요? 열한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수치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 상처가 있던 인생들이었어요. 실패의 기억을 갖고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던 인생들이었는데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하나님 하신 큰일이 그럼 도대체 뭘까?
22절, 23절, 24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

0: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디,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크게 외쳤던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사건이 베드로나 열한 사도들에게는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냥 외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이라는 게 대단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본 그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증인된 모습은요,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내가 눈으로 본, 내가 체험한 그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이래요. 왜 큰일인 줄 아세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41절 볼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언뜻 읽어보면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이런 능력이 일어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하셨던 마지막 예언이 베드로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 예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나보다 지혜가 많으세요. 나보다 훨씬 넓고 깊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아니라 나는 내가 경험한 그분을 그냥 고백할 뿐인데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3,000명이 믿었다. 그러면 그 3,000명 중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살인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려고 소리쳤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고백 앞에 반항할 수 있었어요.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항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나 열한 사도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권능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고백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과거의 실패, 상처, 어둠을 뛰어넘고 수치를 뛰어넘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도 만드세요. 저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 영적인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은 너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멀리 갈 필요 없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 런던의 이 거리에, 이 지나가는 얼굴들 사이에 하늘은 열려 있다. 지금 여기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지금 이곳 내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슬입니다. 오늘은 프랜시스 톰슨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런던 거리를 떠돌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시가 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나중에 갈 천국을 떠올리곤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괴로움도 없겠지.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더 지혜롭게 또 더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라 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나눴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갈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오늘 하루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음을 오늘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처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저녁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자들라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는 출석 체크도 좋고요. 또 오늘 행자들라 함께 하시면서 받은 여러분의 묵상들, 은혜들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다 좋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7월 30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저녁이 될 거예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주 안에서 쉼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8406번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늘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3186번님도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5236번님 기도문 매일매일 감사해요 보내주셨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기도문 링크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8291번님 딸 생일이에요. 병원 실습하고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환자들을 잘 돌보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축복 들을 수 있을까요? 신청곡까지 전해주셨어요. 우리 8291번님 따님 생일 너무나도 축하하고요.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또 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우리 뭐 의사이신지 아니면 미래 간호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나아갈 그 길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복하고요. 야곱의 축복 이 찬양 저도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또 축하하는 마음까지 얹어서 이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91번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연들도 좋고요. 아니면 출석 체크 오늘도 들렸다 갑니다. 뭐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는 저에게 참 힘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잘 듣고 계시는구나.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챙기고 계시고요. 행저질라에서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저녁 기도문을 이미지화시켜서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문 신청하시면 아마 여러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섞인 알파벳들이 갈 겁니다. 그게 링크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적힌 이미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요즘은 서머 스페셜로 행저질라가 꾸며지고 있잖아요. 찬양도 풍성하지만요. 말씀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행저질라 가족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나가니까 조금 덜 지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은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자,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잠언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벌써 잠언 19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자,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아까 우리 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8291번님이 야곱의 축복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청곡들 함께 듣고요. 오늘 잠언 19장 나누겠습니다.

잠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생활을 이어가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 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잠언 19장. 가난하더라도 흠없이 걷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뒤틀린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지. 알미 없이 마음만 앞서는 것은 좋지 않아. 발걸음이 급한 사람은 헛디디거든.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꼬이게 해놓고는 마음속으로 여호와한테 화를 내지. 재산이 있으면 이웃이 많아지지만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돼. 거짓말하는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기꺼이 주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는 사람이 많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모두들 친구가 되지. 자기 형제들도 모두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웃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할까. 말을 붙이려 따라가지만 사라져버리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깨우침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지. 거짓말하는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망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데 노예가 고위관리들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럴까. 사람이 슬기로우면 화를 오래 참고 잘못을 넘어가주는 것은 그의 명예이지. 임금의 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지만 그의 은총은 풀위에 내리는 이슬같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계속 새는 물이지.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거야.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사람이 빈둥거리면 굶주리게 되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가 가는 길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죽게 되지.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여호와께 빚을 지우는 것이어서 여호와께서 그가 한 일을 갚아주실 거야. 너의 아들을 꾸짖어라.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은 하지 마라. 불같이 노여워하는 사람은 값을 치를 거야. 내가 건져준다 해도 또 그럴 일이 생길 거야.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나중에 가면 지혜로워질 거야.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하는 일이 많지만 여호와의 뜻,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넉넉하게 지내면서 나쁜 일을 만나지 않게 되지.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담그고서도 입으로 가져가지 않지. 비웃는 사람을 때리면 어수룩한 사람도 영리해질 거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깨우쳐 알게 될 거야.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거나 어머니를 내쫓는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들이야. 얘야, 훈계 듣기를 그만두면 알매 말씀을 떠나 떠돌게 될 거야. 쓸모없는 증인은 정의를 비웃지만 악인들의 입은 못된 짓을 꿀떡 삼키지. 비웃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등은 맞을 일만 남아있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19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 하던 일에 몸도 지치고 끝나지 않는 일 앞에서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나의 몸을 더 생각했고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인 된 그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루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참된 평안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7월 30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참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보다 오늘 하루 나의 영광을 더 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저녁 기도문이네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전심을 드려보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7502번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입을 모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어요. 감사해요. 7502번님,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9734번님, 행저질라 식구 모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듣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9734번님, 그동안 평안하셨죠? 더 강건해지시길 소망합니다. 7511번님, 샬롬, 퇴근 후 가족들 식사 준비 중에 듣고 있어요. 퇴근 후 늘 극동방송과 함께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7511번님, 가족들과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해요. 5687번님, 샬롬, 기도문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5687번님, 오늘도 기다려주신 만큼 이 받으신 기도문 가지고 주님과 진한 교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0278번님, 기도원 선물 성경책 잘 받았어요. 관주 세로줄 성경책이 편해서 5살 외손녀가 글을 알게 되면 외손녀에게 성경책 선물하고자 합니다. 영화부에서 유치부에 가면서 할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볼 수는 없어도 만날 수는 있단다 라고 말해줬답니다. 대전극동방송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와, 정말 이 멘트가 은혜가 돼요. 0278번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만날 수는 있다. 와, 마음이 찡해지는데요. 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0278번님, 역시 지혜로우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 축복합니다. 7890번님, 너무 와닿는 기도문입니다. 아멘이에요. 보내주셨어요. 1234번님, 기도문 부탁합니다. 행저질라 방송 덕분에 저녁이 풍성합니다. 겸허히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저녁이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969번님 사연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저녁 기도문 부탁합니다. 영어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더디네요. 힘되는 말씀 좀 주세요. 오늘 이사야 마치고 내일부터 예레미야 말씀 기록할 예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영어로 성경 필사를 계속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사야까지 마치신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힘드는 그런 멘트를 하고 말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신데요. 0969번님 멋지십니다. 저도 영어로 필사를 도전해봤는데 창세기 7장인가까지 하고 와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0969번님 조금만 더 힘내셔서 구약 마무리했습니다 라는 예 그런 문자도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축복합니다. 0969번님 멋지신 분. 자,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 내일도 있으니까요. 자,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과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이 저녁에 나누고 있어요. 신청 찬양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저질라 마치는 7시 전까지, 그러니까 6시 59분 59초 전에 기도문이라고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링크로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울 기력이 없을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분들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울고 싶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궈왔던 사업이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울고 싶죠. 배우자를 잃었을 때, 내가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울고 싶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정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성경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순간 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던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좀 되짚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 다윗과 함께 있는 6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을 정해줬어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그런데 시글락에 피해 있던 그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지는데 뭐냐 하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아기스가 호출을 해서 가드까지 가 있어요. 가드에 갔는데 당연히 저 블레셋 왕인

0: 다윗은 다윗을 자기의 경호원으로, 자기 머리 지키는 자로 이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그 부하 장수들이 막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의 그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드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약 오늘날 거리 기준으로 한 100km 돼요. 100km. 며칠 만에 달려왔어요. 사흘 만에, 사흘이 걸려서 일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 시글락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상황을 살펴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살던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 1절 끝에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어. 쳐서 불살랐어. 그리고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1: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0: 네, 여러분 얼마나 그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여 명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갔고 성읍,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불타 없어졌고.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 사랑하는 아내가 끌려갔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포로가 됐어요. 끌려갔어요. 내가 가정이 함께 생활하던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윗의 동네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5절에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이 괄호를 친 이유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비교적 중요한 사본에 기록되어 있을 때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본에는 이 그 원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첨부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다가 지금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도 어떻게 됐어요?
1: 사로잡혀갔어요.
0: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근거로, 3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는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다윗의 두 아내도, 다윗의 자녀들도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현실 앞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과 다윗.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글락의 망명에서 살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 다윗이잖아. 다윗, 그지? 근데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백성들이, 이 600여 명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 다 다윗 때문이야. 왜 우리를 끌고 가드까지 가가지고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하냐고. 여러분, 언제나 최고 책임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든 화살이 그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내와 자녀들을 호로로 그 빼앗겨버린 자기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그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말이죠, 뭐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돌을 들려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크게 다급했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급했다,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였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아니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부하들이 말이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겹겹이 포위당한, 이게 짜라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짜라르. 네? 상황이 완전히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겹겹이 에워싸인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이 거기 나와요. 6절에. 6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짜라르 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자기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기 자녀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물질적인 곤경 때문에 울고 싶은, 아니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일어섰을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대신 짊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치욕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니 세상에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해. 자기 자신도 지금 부하들만 가족을 잃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아내가, 자녀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포로로 팔아먹으려고, 아니면 자기들의 성 놀이기감으로 쓰려고 끌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겹겹이 에워싸인 것 같은 짜라르 했겠냐고요. 다급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시간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0: 근래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혹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죄와 내 사망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슬픔을 바라보고 나로 하여금 다급하게 되는 짜르르하게 만드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곳에서 고개를 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상황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고 에봇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8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그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0: 여러분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사실은 여러분 다윗도 두 아내를 빼앗겼고 자녀들을 빼앗겼고 아니 지금 하나님께 물을 시간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한 목적이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어떤 행동을 여러분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 상을 1장부터 쭉 여기까지 묵상을 해왔습니다. 전체 주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진짜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사울은 묻긴 물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그 물어도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접한 여인 저 무당 찾아가는 그 사울에게 무엇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욕망에 불타고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울은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친밀하시고 따뜻한 음성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캠프에 제가 교사로 따라가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오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도록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묻고 또 물으면, 그런데 그 묻는 목적이 순종하기 위하여 물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 친밀함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풍성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세요.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묻고 또 묻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다윗이 그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은 후에 그 다음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같이 보죠. 자,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니, 그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1절에 이 사람들은 저 가드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몇 킬로를 행군해서 왔어요. 100킬로를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그런데 또 지금 아말렉을 뒤쫓아 가야 돼요. 또 행군이 시작이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600명 가운데 체력이 좀 약한 사람 혹은 이 행군에 지친 사람 한 200여 명이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우리 여기서 조금만 좀 회복되면 따라가겠다고 이 200명이 거기 주저앉았어요. 자,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저앉은 이유가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다윗이, 그래 그럼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쫓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말렉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술이 취해갖고 좋다고 막 전리품들로 오고 그 막 여자들과 아이들 막 그 포로로 끌고 온 아이들 팔아먹을 생각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부자 됐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전리품들, 빼앗아갔던 포로들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가 왔는데 이제 고대 전쟁은 전쟁 후에 전리품을 공을 세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4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한테는 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다급한 전쟁에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줍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사람 다윗,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윗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우선순위를 두는, 소중히 여기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비록 그들이 약해서 뒤처졌지만 그들도 똑같이 우리의 동료다. 우리 지체 가운데는 신앙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의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준다 못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 아니,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아. 이게 첫 번째 가치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 가치 기준이 또 거기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이제 막 쫓아가는 거죠. 저 아말렉 군인들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여러분 쫓아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빨리 가야 아말렉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쫓아가는데 광야에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거기 보니까 그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 누구냐? 어디에서 속했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우리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이 들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들에서 이 사람이 아파서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다시 가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종, 버림받은 그 종, 사흘 동안 굶어 있는 이 종, 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11절 보세요.

0: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그 대가도 없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갔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떡과 물을 일단 그 버려진 그 병사에게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지금 내가 급해, 환시가 빨리 따라가서 내 아내를 구해내야 돼, 내 자식들을 구해내야 돼. 근데 다윗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버려진 불쌍한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학생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 가운데는 그 태도가 선생님 눈에 그렇게 탐탁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 아이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 나와 앉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계획한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 그 다급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 기준, 그 두 가지. 하나는 낙오된 사람들도 우리의 동료야 라고 하는 가치 기준, 또 하나,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영혼이야 라고 하는 이 가치 기준, 이 두 가지 가치 기준이 오늘 위기의 상황인 다윗에게 삶으로 실천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급한 상황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떠오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자원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0: 아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49편 4절을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결과로는 성령의 위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찬양할 때 비전이 생기고 또 소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데니스 그레이스 그리고 론 매튜의 곡으로 Holy Father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라이브 워십 음반 Worship in the House 중에서 I Wanna Be Where You Are 이어서 Shout to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페르난도 아르테가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What a Friend I've Found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해는 이 땅에 매여 있고 철저히 인간적이고 또 유한하고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를 모르시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그분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한시적인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논리, 우리는 설명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겠죠. 또 모든 조각을 꿰맞추려 하기보다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신뢰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으로 문을 열었고요. 감사해 이상혁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까지 띄워드렸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찬양들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청 찬양 지금 떠오르는 곡들 있으시면 이 방송 전국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992번님께서도 함께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곳곳에서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 이어듣고 오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이었죠.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영어 찬양으로 또 마르틴스의 찬양 듣고 왔고요. 주님 먼저 가세요. 김동욱의 찬양도 듣고 왔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매일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8도의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문자 보내주신 동안 또 찬양 이어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마커스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또 하루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아멘. 어둠이 커다란 어둠이 꽃들을 재웠다고 큰소리치지만 꽃들은 자는 척 향기로 이야기 나누는 건 어둠은 그건 모르지요. 이화주 시인의 그건 모르지요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세상은 짙은 어둠을 덮어씌우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다 잠재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들꽃들이 밤새 은은한 향기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생명과 향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은혜의 향기까진 지울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러브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와 나영환님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짙은 어둠이 모든 꽃을 다 재워버렸다고 큰소리치지만 사실 꽃들은 자는 척 향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는 시를 시작하면서 나눴죠. 이 시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삶의 어두운 문제들이 너의 인생은 끝났다며 짓누르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막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결코 죽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어둠은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믿겠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도라는 향기로 또 소망이라는 향기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견뎌내고 있으니까요. 이 밤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어두운 소음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주님의 은밀하고 다정한 은혜의 향기를 가득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향기를 뿜어내시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3곡 전해드릴게요. 진의 샤론의 꽃 예수, 피아노의 오화평님이 함께했고요. 포힘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양과 손영진님의 하나님의 사랑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린다 맥켄지와 돈 마르시 오케스트라의 전능왕 오셔서 연주 찬양과 만나워십의 결국 장인우님과 고정곤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안정민님의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브룩 리걸투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이 찬양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온 피조물과 또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높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온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인간이 입술을 열어 직접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곡 함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웅장한 곡이었죠. Thousands Hallelujahs 이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창문에 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메들리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안태의 신곡은 인류문학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서 단테의 신곡을 검색하면 관련 도서가 12,000권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려 1만 권이 넘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어떠세요? 이 말을 듣고 성경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50억 부가 넘게 팔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읽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만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다시 성경을 접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지요.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믿는 만큼 즐겨 읽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더욱 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긴다고 할 때 나의 힘, 나의 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미 이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피의 능력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보통 피라고 하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졌어야 할 자리, 내가 갚았어야 할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빚에 매어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제 죄책감 때문에 눌려 지낼 때, 과거가 자꾸 나의 발목을 잡을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처리된 일이고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나의 꿈, 내 소망, 위클레시아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지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빚이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큰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네요. 뭐 이 정도면 됐죠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고맙다고 하는 게 맞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나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늘 빠듯해집니다. 그런데 다 갚아졌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나. 오늘 하루 살아온 것도 따지기보다는 고맙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당신이라면, 히어 라운드의 베드로의 노래, 그리고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마음과 모습이 또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 안에서도 보여서 저도 참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인데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달빛마을 김상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함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테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 양선은 성령님이 세상에 뿌려주시는 단비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참 빠르고 선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이란 복음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확대되고 진보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 혼자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형성하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우리의 삶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

또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열매 맺으셨어요. 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는 뭐 이러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삶에서도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 또 나만이 아는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산 가운데서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야구 선수들의 경우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힘을 빼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해야 스윙이 무리 없이 되고 방망이가 잘 돌아 안타와 홈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힘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힘과 능력의 성격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관심받고 더 사랑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로 더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Fly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El Shaddai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부열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죠.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때야 묻고 또 죄에 더럽혀질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또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삶.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또 제가 정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는데요.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본받을 만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정결하게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도 추앙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지, 그런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나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갖고 기도의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교회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남과 북의 그리고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요. 그 열매로 이 대한민국 땅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셨고 수많은 탈북민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와 성도분들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또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야겠죠?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매주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탈북민 교회에도 사역의 기지개를 더 활짝 펴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멀리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1: 네, 대구에 있는 상인제일교회입니다. 그 대구 달서구에 상인동이 있다 그래요.
0: 네.
1: 그 상인동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1이라는 것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탈북민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0: 예, 영남 지역 첫 번째 탈북민 교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한국에 한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에 남한 출신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 교회가 3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됐겠네요. 네. 교회들 중에는.
1: 네, 예. 그렇죠.
0: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0: 와.
1: 올해로 21년 차가 됩니다.
0: 네, 자 목사님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은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통합 측에서 신학을 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90기 졸업이네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를 남한교회를 섬기셨고요.
0: 네.
1: 그리고 2004년경에 대구

0: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 선배로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대구 하나센터의 전신인 대구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이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0: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정보기관에서 신원조사를 받고요.
1: 네.
0: 그리고 안성의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한국 사회를 세 달 만에 안다는 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배정이 되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1: 예.
0: 네. 그곳에 등록이 되어서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또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 지원 받을 수 있도록
0: 맞습니다.
1: 하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담당 형사와 만나는 것, 휴대폰 개설하는 것, 은행 업무 보는 것, 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안내가 필요한데
1: 네.
0: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정착 도우미가 하게 됩니다.
1: 그래도 맨 땅에 네가 알아서 부딪혀라 이런 게 아니고 곁에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0: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1: 네.
0: 똑같은 네모 건물이죠.
1: 네.
0: 그리고 숫자만 기록돼서 구분을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본인 집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간혹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럴 때 또 정착 도우미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집을 안내해 주고
1: 네.
0: 예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이 김 목사님께도 있었나 봐요.
0: 네네. 네.
1: 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일반 남한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본인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1: 네.
0: 그렇게 해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 사실 탈북민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 않으셨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1: 그러니까요.
0: 우연한 교회 선배 부탁을 받아서
1: 네.
0: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민 교회로까지
1: 네.
0: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 자,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대구 상인제일교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세운 목적과 비전 함께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목사님 네 가지 목적을 비전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북한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1: 아멘.
0: 두 번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네 번째,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북한이 열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으로 달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1: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대구 상인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역이 어땠는지 또 올해 사역 계획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이 되었으면 무엇을 안 해봤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해오셨을 것 같지요?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우리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착 도우미,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합니다.
1: 네. 이제
0: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NGO 사역을 함께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1: 그렇죠.
0: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1: 네.
0: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 남한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상인제일교회는 성경필사에 집중

0: 을 하고 있다 그래요.
1: 네.
0: 성경 필사를 하는 중에 북한 교화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신약을 다 마쳤는데
1: 예.
0: 그 이후에 교화사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런 간증이 마음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가정

0: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1: 예.
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햅쌀 나눔을 10년 가까이 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의 밤을 개최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
1: 네.
0: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우리 반찬 나눔 사역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을 통한 전도 사역.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NGO
1: 그러네요.
0: 성격이 드러나죠.
1: 네.
0: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1: 참 대구 상인제일교회가 이 수많은 사역들 특히 탈북민 정착과 또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그렇죠.
1: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0: 사실 탈북민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주변 교회와 또 마음 있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1: 네.
0: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있는 상황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1: 네.
0: 계속해서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참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낡은 공간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보니까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좀 낡은 공간을 카페처럼 꾸며서
0: 예, 예.
1: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어요.
0: 예.
1: 그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각종 기자재도 필요하고 커피 뭐 관련 도구도 필요하고
0: 그렇죠.
1: 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마음에 지금 감동 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대구 상인 제일교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대구 상인제일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특별히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1: 네.
0: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1: 네.
0: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 예.
0: 특별히 상인제일교회가 올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 소개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다음 주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닷새 동안 이어졌던 미-이란 간 소강 국면이 깨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이 워싱턴에서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제2의 희토류 사태를 막겠다며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출생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라면의 해외 판매액이 올해 처음으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도 한국 라면의 성장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으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단수와 정전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일리엔K는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가 무장 탈영한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과 국경 밀수 단속

압력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평양 외화상점에서 고위층을 상대로 명품을 밀매하던 조직이 적발되면서 안전부 간부들까지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닷새 동안 이어졌던 미-이란 간 소강 국면이 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으며 미군은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번 공습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서로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이란이 닷새 동안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자제하며 유지해온 소강 국면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측이 다시 무력 대응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의 추가 대응과 이란의 후속 군사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약 3년 만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대이란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란과도 사실상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과 방공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카스피해에서 이란이 연루된 러시아 군수 수송망을 타격한 사실도 공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중동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별도 회담을 열어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점차 하나의 전략축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두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진 것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의 수입을 금지하며 대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출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데이터 센터용 전력 인버터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제품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규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규 제품에 즉시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이미 승인된 제품의 판매 허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가 핵심 산업을 장악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과 로봇, 전력 설비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12만 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5월 출생아 수도 2

23,160명으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높아졌는데요. 특히 첫째 아이 출생 비중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5월의 혼인 건수는 신고 가능한 날짜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는 이른 폭염과 큰 일교차 등의 영향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9,57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 증가에 힘입어 인구 자연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출생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로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국내 라면 업체들의 수출과 해외 생산 판매를 합친 해외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업체들의 해외 매출은 2023년 2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각각 20%, 38%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8% 늘었습니다.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춰 해외 생산 시설을 확대하며 공급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K라면의 빠른 성장세에 라면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라면 업체 니신 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약진으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평가하는 등 K라면의 세계 시장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라면을 넘어 다양한 식품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여러 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제지 공장에서도 굴뚝이 붕괴해 직원들이 매몰됐습니다.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약 14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3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일부 병원은 정전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위대는 급수차를 투입해 주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나섰고 소방당국도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대피 주민과 구조 인력의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던 국경경비대 30일 여단 소속 하급 병사 한 명이 무장을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해 군 당국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대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이 복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부대는 식량 공급은 물론 내의와 치약, 칫솔 같은 기본 생필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병사들의 극심한 생활고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이 최근 국경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병사들이 밀수 묵인 등을 통해 얻던 비공식 수입마저 끊기자 군 내부에서는 굶어 죽느니 탈영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군 당국은 탈영병의 고향인 평안남도에 체포조를 보내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무장 탈영인 만큼 추가 범죄나 치안 불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경비대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군 내부의 어려운 실태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양 대성구역의 한 외화상점에서 고위층 부녀자들에게 해외 명품을 은밀히 판매해온 외화상점 지배인과 무역지도원이 당국의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 등에 따르면 중앙당 지시로 조직된 비사회주의 척결 특별합동그룹반은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달 중순 외화상점을 전격 급습해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샤넬과 롤렉스 등 해외 명품을 비공식 통로로 들여와 평양 고위층에게 판매하며 외화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과정에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미수품과 달러, 위안화 현금도 함께 압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외화 상점의 불법 거래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아온 대성구역 안전부 간부들의 연루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력기관 간부들까지 잇따라 체포되면서 평양 고위층 사회와 권력기관 내부에 상당한 충격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화 상점과 무역 부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확대하며 유사한 비리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가끔씩 구름 많겠는데요.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전망됩니다. 전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6도, 파주와 춘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 34도, 파주 32도, 인천 31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가 28도,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3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양덕과 자성, 강계, 희천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 양덕과 희천 24도, 자성과 강계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강계 31도, 양덕과 자성, 희천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 32도, 개성 31도, 장현 2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날씨가 맑거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24도, 무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5도, 북청 28도, 무산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그리고 동해 남부까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0.5에서 1.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8편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 노래할 수 있는,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8편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8편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당신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당신께 도움을 호소하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곧 마음의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정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행적과 그가 손수 이루신 업적을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시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애원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물림 가산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노래가 가득한 오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이 되기를, 그렇게 남과 북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가야는 그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 열왕기상 22장 17절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사람

0: 여러분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이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참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예언한 거하고 미가야는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했다 그랬어요.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복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적이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크게 질러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궁중에 들어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적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 갑옷에 솔기를 쏜지라 화살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랍 왕을 죽게 합니다. 아직 가장 살아있을 때에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변장을 한 사람도 통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꿈을 가지고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신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서울 모태탑 창단의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리고 조수아 씨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이었습니다. 이어서는 국립합창단의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송 함께 하시고요. 매주 금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채은 자매 선곡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또주 예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에서 온 채연입니다. 이 찬양을 후감이 가득한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지시길 신청합니다. 매일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다 예수 앞에 나와 모든 걸 아릴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눈물과 깊은 한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이며 하늘나라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채연 자매님의 선곡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그 기도 한 줄 한 줄에 곡조를 입혀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며 깊은 한숨을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시간 보내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찬송,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숙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에서 온 채연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만나본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서 너 근심 걱정 와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0: FEBC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그 삶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참된 복임을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앞서 싸우시며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받은 자라. 너와 같이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라. 너의 대적들이 내 앞에서 움츠릴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고요.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코너인 우리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라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열악한 환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2020년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은 저를 일반 대학도 아닌 신학대학교에 갈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0: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로서 일사천리로 대학 준비를 마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학대학교 면접장에서 교수님은 머리를 가로저으시면서 서류는 보았는데 북한에서 왔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저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올려주신 A+ 대답 덕에 합격하였습니다. 60세가 되는 나에게 대학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선 밤새워 타자 연습을 하였고 컴퓨터로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고 인터넷 수업에 들어가는 연습,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많은 연습을 하면서 컴퓨터를 익혀나갔습니다. 학교를 입학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성서 종합시험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배울 때 손목이 아플 정도로 쓰고 또 쓰고 외우며 어려운 시험을 A+라는 높은 점수로 패스하였습니다. 우리 헬라어 반에 출석하고 있던 14명의 학생들 중에서 30점 만점을 맞은 학생이 2명 있었는데 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시면서 집사님 30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교수님 칭찬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첫 수업 시간에는 무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다른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죽도록 암송하여 A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으로 신심을 안겨주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시편 32편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고로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탁 내밀매 바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것,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드시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 맥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0: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2편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작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7도, 포항이 26도,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 대구와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청진, 춘천, 대전, 광주, 여수가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7도, 함흥과 강릉, 광주, 부산이 35도, 춘천과 서울, 대전이 34도, 목포와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32도, 신의주와 강계, 개성이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한 나의 기업으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첫째, 막힌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를 제안했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이라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했지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어도 모세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앞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충돌 없이 지나왔지요. 그런데 시온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게 치우치지 않고 공손히 대해도 결코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에돔이나 모압, 암몬처럼 성품 좋은 사람 밑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든 법이에요. 부드럽게 피하면 내 죄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시온 같은 직장 상사, 이해 안 되는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적용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완강하게 하셔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단지 그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완악한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복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막힌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1절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거절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막힌 담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길을 막는 시온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막힌 환경이 거룩한 기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둘째,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 평화 제의를 거절한 시온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먼저 싸움을 걸어요. 하지만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고 하지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4절은 거룩한 기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하지요. 내 안에 악한 습관과 중독, 세상 욕심, 이기심을 어린 싹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겠지? 요 작은 것 하나쯤이야 하며 남겨둔 그 작은 죄의 불씨가 결국은 내 영혼을 태우는 것이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하나 때문에 도리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큰 노량물처럼 아까워서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음란과 미움과 거짓말과 탐심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베어내는 심정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드러낼 때 죄가 힘을 잃고 진멸됩니다. 반면 35절의 가축과 탈취물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즉 가정과 직장과 재물 등은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진멸할 것과 소유로 삼을 것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있는 사람은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여기며 감사히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진멸하며 나아갔더니 36절에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하지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을 진멸하면 아무리 높은 성읍도 취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높은 사람도 전도를 통해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곳, 세상의 불법한 자리에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하셨듯 내 열심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라 하신 경계에서 멈추는 것까지가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0: 아깝다고 핑계대며 아직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내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아나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자꾸만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홉 번 이직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은 가지 않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지방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넥타이를 메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입사한 지 1년 만에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했어요. 3년 후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못 살 것 같은 조바심에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그러고는 처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고자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도 한국에 돌아와 여러 번 이직하다 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번째 직장이에요. 9번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가 불이해서 상사가 비인격적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질서에 순종이 안 되었고 돈 욕심으로 잦은 이직을 한 거예요. 37절에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한 후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들어간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저의 교만과 욕심을 깨닫고 회개한 뒤 지금은 한 직장에서 9년째 근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학교와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내 욕심으로 정하려는 곳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 일이 힘들어도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큐티하며 아내와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을 딱 가로막은 억울하고 기막힌 환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구원의 무대입니다. 부드럽게 피하는 환경보다 나를 완악하게 막아서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도리어 이기는 싸움, 복된 환경이에요. 그러니 나를 막아선 사람을 탓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아주 작은 죄까지 철저히 진멸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남겨둔 것이 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거룩을 위한 연단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막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보면 원망하고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완고한 시온을 통해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더 큰 구원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핑계로 여전히 내 속에 살려두고 싶은 음란과 돈 욕심과 이기심의 잔재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것들을 철저히 진멸하길 원합니다. 내 죄는 뼈저리게 도려내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우리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모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에 대해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선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생명인 것을 깨닫고요. 이제 주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내용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꽃들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7월 한 달 동안 극동방송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매일 방송을 청취하시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 것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더욱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지만 쉽게 드러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숨긴다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내면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열등감이 비교의식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 입은 말과 상처 주는 말과 조급함과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0: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심도 함께 배웠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제 안에도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댄 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열등감은 사명감의 통로가 되었고 기도원의 두려움은 믿음의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레아의 상처는 찬양으로 변화되었고 다윗의 작은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도 환경도 과거의 실패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열등감이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불평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7월 말씀 한 달 과정을 통하여 이 말씀이 방송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달의 말씀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의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 할 때는 회복이 멈추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어 놓을 때에 성령께서 그 빈자리를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처는 치유의 흔적이 되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7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상봉동 은혜재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돼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이백.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도 참 빠르게 가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폭우와 폭염 속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로 인해 많이 기도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며 우리 성도님들 오늘 7월의 끝날도 예배로 하루를 여시고요. 힘을 얻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따스함으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먼저 뵙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0: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홍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 21절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시작이 됩니다. 자, 사로잡힌 지 12째 해.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태양력으로, 오늘날의 유대력에서 오늘날의 달력으로 바꾸면 주전 585년 1월 8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85년이면 이제 그 바로 전해인 586년,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 전해인 586년의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무너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우리 에스겔 24장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자, 아홉째 해입니다. 아홉째 해. 아홉째 해면은 에스겔 33장 21절이 12째 해이기 때문에 3년 전입니다. 3년 전. 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무너지기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포위하다가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홉째 해에 와서, 그러니까 사로잡힌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1차로 포로를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하가 돼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에스겔 33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이제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는 포로로 둘러싸인 지 벌써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 무너진 다음에 그 무너진 폐허 공격을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은 21절에 열째 해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해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곳을 피해서 넘어왔는데, 보통 도망 오는데 이 바벨론까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16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도망해서 피난해서 와서 걸어가는 거리로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미 무너지고 6개월 걸어서 와가지고 마침내 1차 포로로 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자,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고 알리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아 드디어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3장으로 가시면요. 26절에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족속, 아니, 얘기를 해도 말이 이게 안 들어가요. 이 우상숭배와 죄에 찌들어가지고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강팍해지기만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분간 예언 중지 그리고 아예 입천장의 말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다들 헛된 소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 조금 지나면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파됐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헛된 소문들, 뜬 소문들, 카더라 통신 이런 얘기 듣다가 엉뚱한 것에 방향을 잡고서 가다가 과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대상을 향해 말씀하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땅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30절에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여기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여태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 포로로 다 끌고 2차 포로로 또 이제 오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가지도 못한 그 땅에 남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러죠. 자, 근데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에도 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그래서 이 땅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이 당연히 우리 거가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 가운데. 자,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피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 맛이죠. 또 너희 우상들의 눈을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누구를 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 다음에 피를 흘립니다. 이웃의 것을 강탈하며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아주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이런 행위, 고기를 빚져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의 부당한 불의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집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5절의 말씀이죠. 기업이 될까 보냐.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넣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칼집에서 칼을 잡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피와 간음, 음란으로 그 땅을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그러시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혼자 있어서 이 땅 다 차지했으면 우리도 이 땅 차지해야지. 지금 그 논리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불순종과 죄와 우상숭배가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끔찍한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황폐한 땅이 되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그 다음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한다. 이 권능의 교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좀 힘이 있다, 칼이 있다 하면 교만해서 눈을 들고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을 해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서 지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서 살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고. 29절에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시 한번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서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방법은 긍정의 방법과 부정의 방법이죠. 긍정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하심을 구할 때 정말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방법이 있죠. 하고 싶은 대로 시컷. 그러면서 서서히 느껴요. 이러다 맞는데, 이러다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제서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좀 떨어지는 분들은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고 아주 미련한 분은 여러 대를 맞고서야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대통 맞고 주여 주님께서 역시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우는 분들이 있죠.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무너뜨리셔도 우리가 이 땅을 억울하게 뺏겠다 이러고 회개도 안 하고 죄만 지니까 다시 한번
콧대신

0: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말씀을 하시죠. 자, 30절에는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온 유배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 동네에서 너에 대하여 말한다. 아, 에스겔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아 에스겔 선지자 사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훌륭하세요 라고 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너희들 다 와가지고 듣는데 마음으로는 뭘 따른다고 그래요? 31절에? 이익을 따른다. 아 경건한 것 같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에스겔이 혹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돈 될 만한 얘기를 뭘 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는 이 말은 뭐냐? 아니, 듣기 좋은 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32절에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저 창고에 박아놓고 그냥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너희들 의도 맞을 때가 돼야 아 에스겔이 진짜 선지자였네 라고 그때 가서 후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있든지 예루살렘 무너진 성 그 황폐한 황무지에 살든지 둘 다 이들이 무너지면서 경험하고 여전히 결여되고 부족한 건 뭐냐 듣기만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담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이미 정체성을 잃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는 광경을 에스겔이 눈물로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언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하는 행위인지 에스겔의 입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공표하고 선포하죠.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아니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흘려 듣고 여전히 자행자재하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겹치는 아침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시죠.

하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영적인 8월을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7월 3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로 맞이하시고요. 8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맞지요?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질문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서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질문해야 되고 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에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모세에게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답을 몰라서 도대체 어디 숨었지? 찾을 수가 없네. 너무 꼭꼭 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좀 나와봐라 라고 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다른 뜻,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 즉 스스로를 살피게 만드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진면목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질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요, 교육학에서는 좋은 교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답을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교사다. 왜? 좋은 질문이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을 깨우게 만들고 생각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사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질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필요 없어 보이지만요,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짧은 챕터 안에서도 신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략 한 300번 정도의 예수님의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전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등 같은 참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도요, 대략 한 400에서 500번으로 묘사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인간에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저는요, 분명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건 아담만을 위한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질문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아담과 사이의 둘만의 에피소드면 굳이 성경에 찾아 들어오지 않았겠죠.

0: 하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아담이 그 질문 앞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아봤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질문이 오늘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묻고 계시고 나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답이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장면부터 하나씩 쭉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0: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산에 스산하게 쓱 불게 하시며 아마 막 스스스 막 이랬겠죠. 갈대가 막 넘어지면서 막 스스하면서 누가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임재한다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아담으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동산 가까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근데 참 희한한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오히려 화들짝 놀라듯이 자신을 무화과 나무 뒤로 숨기더라고요. 나무 뒤로 그를 숨깁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쓱 다가가니까 아담이 쓱 자신을 피하고 숨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서로 어색했을까요? 아니요. 2장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2장 19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말씀으로 만납니다. 시작.
1: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0: 원래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친밀함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손으로 각종 많은 들짐승과 각종 새를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지으셨죠. 그리고 지으실 때마다 누구에게 데려갔는가? 아담에게 데려갔어요. 그럼 아담이 그 짐승을 바라보며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지어서 쓱 데려가시면 아 코가기니까 코끼리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기린을 데려가면 아,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합시다. 뭐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독수리도 데려가시면 아 얘는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대머리 독수리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근데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들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각종 새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그 많은 종류만큼 많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마다 아담은 기뻐서 환대했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짐승을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찌 보면 품에서 서너 마리의 짐승이 꺼내지면 하나님 이건 하마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건 조랑말이라고 불러요. 온갖 이야기들이 그 안에 빼곡히 채워져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때 기뻐하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런 친밀함이 2장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 아담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명백하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답을 얘기해 보자고요. 이 2장과 3장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친밀했던 모습이 어찌 보면 어색해졌다면 어색하게 만들었던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뭡니까? 예,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걸 따먹는 장면이 그 안에

0: 담겨져 있어요. 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벌어지면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을 무엇하는구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구나. 아, 죄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구나. 친밀했던 그 하나님이 어색해지고 그 어색한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못 듣는 곳으로 들어갈까라고 하는 아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죄와 어둠이 찾아오면 내 삶에서 빛이 때로는 두려워지고 빛이 어색해지고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1: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0: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흐린 것도 아닌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한다고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아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과실나무 다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그 열매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뱀의 꾀임에 넘어간 거고 내가 그 선악과를 탐한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고 인간의 삶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어색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를 감추게 만드는 거. 아, 이게 죄구나.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가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가보기도 하고 주중예배 나가는 거 너무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점점 멀리서 빼꼼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무 바빠져서요?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져서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난 솔직히 아니 아무게 어떤 사람이 좀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아무게가 어색해서 지금 내가 이런 거예요. 정말 사실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진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찾아오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길 만큼의 무언가가 생겼다는 말이 아닐까.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누군가는요 교회 자리가 점점 비어간다 혹은 예배 시대가 줄어간다라고 이 시대를 탓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노아의 시대가 그랬듯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해진 그런 모습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느샌가 아담이 하나님을 환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 숨어 들어가는 그 모습, 아, 거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담을 다 아시는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9절 10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0: 아담이 숨어있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히 알죠. 저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몰래 빼꼼히 쳐다보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고요. 심지어 어떤 마음 그 안에 있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0: 구나. 그가 지금 나를 피하고 있구나.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는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적군요.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기뻐하는구나. 꼭 수냄 여인같이 내가 오는 것을, 내가 말을 걸어오는 걸, 내가 전화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누군가 나를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곁에 가까이 간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불편해하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까지는 아닐 테지만 하여간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나를 보자마자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분명히 피하 서로 식별을 했는데 쓱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오, 그렇죠. 추격할까요? 여러분, 평생 눈치 보고 살아가지고요. 목사는 성도들의 낯빛, 성도들의 언어의 온도, 성도들의 몸짓 안에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어렴풋이나마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 나를 어색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이걸 풀어내는 거 생각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는데,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여기는구나, 이걸 아는데 그에게 다가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인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인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인지, 심지어 내가 언어로 어제 어떤 말들을 쏟아냈는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뻔히 아시면서도 내 인생에 여전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늘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정말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0: 불꽃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뭐 할 뻔했어요?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명백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지나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 지나가는 길일 수 있겠지만 돌이켜 가겠다라고 말하면 이미 지나쳐서 몸을 돌리고 걸음을 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참 긴 시간 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때로는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둔감함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꽃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찾으심을 내 영적인 둔함이 그냥 늘 지나쳤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만 부르시고 아담만 찾아오시는가? 아니요.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만 찾으시는가?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만, 요셉만? 아니죠.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애씀을 가지고 오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색하다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가 점점 무뎌지고 더뎌지는 그런 여러

0: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같은 양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은요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바람 소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늘 나에게 들려오는데 이 복음에 언제 제대로 화답하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0: 아멘. 지금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아담과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발견하게 돼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왜 이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묻자, 하나님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은 거예요, 저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태도를 잘 보자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벌어졌을 때 아담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냥 첫 번째 지나치려고 해요. 그냥 적당히 숨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길 원해요. 죄를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리면 가릴 수 있고 숨기면 숨길 수 있고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태도예요? 아담의 태도예요. 또 하나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나를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줘서 나를 먹었어요, 이건 선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날 줬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예요. 여러분 그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여자의 책임이고 나는 그 뒤에 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가릴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있다, 수많은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죄 앞에 그 가녀린 몸을 숨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아담의 생각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거냐?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탓하는 게 아니라 무엇해야 된다? 너는 죄 앞에 직면해야 되고 이 죄는 너와 나 사이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볼까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그렇죠 은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말렉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진을 방문했다가 평상시답지 않은 참 많은 양떼와 소떼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지만 물으시는 거죠. 도대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거 남긴 겁니다. 사무엘 선생님, 제가 아니고요. 아, 제가 설마 그런 일 하겠어요? 누가요? 백성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 그럴듯한 명분을 거기다 얹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0: 순간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핑계하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결국 계속 숨어있고 계속 남탓하고 핑계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초라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찍어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었던 한 사람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인생에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명백한 죄가 그의 인생에 새겨져 있었어요. 다윗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때로는 어찌 보면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개월간 그의 엄청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말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도 거론하지 못하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나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은 때로는 집요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재판의 자리 가운데서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랑 다윗이랑 둘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둘이서 지금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재판의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재판의 자리에 있었을 텐데 재판한 왕의 판결 앞에 나단 선지자가 정색하고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굴이 새빨개졌겠죠.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시인하더란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끝낼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0: 나의 수치를 무화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가리는 건요,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에요. 희생의 가죽옷이,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던 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 벌어졌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멀리 내어놓았던 그 죄를 해결하길 원하셨고 그의 진정한 삶의 수치를 가리길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켜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로 찾아옵니다. 주님, 나를 좀 안아주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3: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대학 때요, 사진 촬영 수업을 한 학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좋은 구도를 잡고 멋진 조명을 찾아내는 것보다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는 의외로 렌즈였어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렌즈가 더러우면 사진에 다 흐릿하게 지문과 먼지가 남는 법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직접 우리 사진을 찍어보니까 너무 많이 그 말이 옳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끝 하나 그냥 슬쩍 스친 작은 자국 때문에 사진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얼룩 하나가 선명한 빛을 가리고 하루 전체의 풍경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 일에 대한 서운함이나 아침부터 괜히 밀려오는 걱정이라는 지문이 마음에 딱 붙어있으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마운 시간과 감사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법이죠. 우리가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이라는 하루를 밝게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나 걱정의 얼룩이 가득하다면 상황을 탓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렌즈를 먼저 깨끗하게 정돈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시선이 맑아질 때 늘 지나치던 풍경도 오늘 만난 이들의 얼굴도 한결 따뜻하고 귀하게 보일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맑은 눈으로 선명한 은혜를 가득 발견하는 복된 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 출발할게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금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말씀 카드 만나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가 갑니다. 여러분 그거 받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한 달 정도 단위로 지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착하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내려받기 뭐 다운로드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다운 눌러야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성경의 무림 고수를 모시고 함께 성경 읽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 한 곡 듣고요. 성경의 무림 고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아, 여수 대두라도 두라리 교회 담임이시고 등불 성경에 아, 책임 편집을 맡으셨던 우리 김수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김수열 목사입니다.
0: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예, 조금.
0: 조금 고생하셨어요. 네,
1: 조금. 예.
0: 아,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김수열 목사고요. 두라리 교회는 여수에서 최남단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한 번, 두 번, 한 세 번은 확대를 해야 보이는 섬이고, 그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편의점이나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0: 전혀 없는.
1: 전혀 없어요, 전혀.
0: 예, 전혀 없습니다.
1: 야.
0: 예, 낙도 마을입니다.
1: 근데, 부사님, 제가 목사님 간증을 미리 보고 너무 놀랐는데,
0: 예.
1: 원래 젊은 시절 꿈이, 그것도 장장 10년 가까이,
0: 예.
1: 사찰 집사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0: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 집사라고 하는데요.
1: 네.
0: 관리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1: 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0: 어렸을 때 관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1: 예.
0: 너무 멋지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 소망을 품고,
1: 네.
0: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리 집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어허.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1: 예.
0: 목공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1: 네.
0: 뭘 고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목공 기술을 배우고,
1: 야.
0: 그다음에 대학교도 아예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1: 관리 집사님이 되기 위해?
0: 예, 예.
1: 야.
0: 운전도 대형으로 따고.
1: 대형 뭐까지 운행하세요?
0: 대형 버스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1: 그 대형 버스 하죠. 제가 보니까 예. 건축 전공하셨고,
0: 예.
1: 소방 자격증하고 다섯 개 자격증에
0: 예, 예, 예.
1: 용접도 하시고.
0: 가스, 보일러, 뭐 용접, 예, 그런 거 다 야. 가능하죠.
1: 이 정도면은 정말 서울 큰 교회에서 스카우트를 할 만한 관리 집사님인데요.
0: 주여.
1: 아니, 10년을 생각하셔갖고 네. 그 엄청난 자격증, 사실 이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평생 이제 뭐 걱정이 네, 없다 할 네. 정도인데.
0: 맞습니다.
1: 근데 신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네. 왜 관리 집사님에서 목사님으로 꿈을 바꾸셨어요?
0: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1: 네.
0: 또 이제 제가 신학하면서 안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저는 관리집사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는데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길로 부르시냐고.
1: 어허.
0: 네. 이제 여러 간증이 있지만
1: 네.
0: 신학교 면접 보는 날
1: 네.
0: 면접관이 제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1: 아,
0: 저의
1: 네.
0: 얼굴이 이제 아버지 얼굴하고 많이 닮았으니까 혹시 자네 아버지가 누구 장로님 아닌가.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 학생은 보증할 테니까 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1: 네.
0: 전도사로 옛날에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잖아요.
1: 네.
0: 시골에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1: 어허.
0: 그때 제가 태어날 때 응답을 받았대요. 얘가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34년 만에 그것도 어떻게 신학교 면접 자리에서 그분은 교수님이 되어 있고
1: 네.
0: 저는 거기에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학생으로 만난 거예요.
1: 야, 그 전도사님이 이미 목사님의
0: 응답을 받았죠.
1: 사명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네요.
0: 예, 그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답니다.
1: 야.
0: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니까
1: 네.
0: 그것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면접 자리에서 보니까 아, 이 다른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해가지고
1: 야.
0: 제가 확신을 갖게 됐죠.
1: 아니, 제가 이렇게 제3자가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0: 예, 예.
1: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
0: 예, 저도 놀랐습니다.
1: 그래서 예. 신학을 하셨어요.
0: 예.
1: 그럼 이제 학부 뭐 신대원 네. 졸업하시고 예. 목회를 하시면 되는데
0: 예.
1: 선생님 또 뭐예요? 또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구약학으로 사실 미국에 굉장히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0: 예, 맞습니다.
1: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0: 성경이 재밌었죠. 여기 뭐 무린 고수 아닙니까?
1: 예.
0: 예.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야. 이제 구약 성경이 재밌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좀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좀 네. 파야 되겠다. 한번 들이파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좀 넓게도 파고 깊게도 파보자 해가지고 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1: 네.
0: 머리가 돌아갈 때 지금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지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1: 아 중간중간 깨알 개그를 넣고 계시네요.
0: 네. 머리가 돌아가기 예, 돌아갈 때
1: 네.
0: 그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쉽지 않았어요.
1: 쉽지 않으셨겠죠.
0: 쉽지 않았어요. 예.
1: 그것도 영어로 히브리어를 예, 공부하셔야
0: 맞습니다.
1: 되고
0: 예.
1: 보통 우리는 뭐 구약 성경 아 좀 어렵구나 하면은
0: 네.
1: 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0: 네.
1: 다른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0: 예.
1: 목사님은 어려우니까 끝까지 한번 파보자
0: 예.
1: 그 재미도 있고
0: 예.
1: 야.
0: 예 박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1: 네.
0: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1: 박사까지
0: 이런 과정을 예, 하게 된 겁니다.
1: 예. 야. 성서학 박사님들은 참 공부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0: 예.
1: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0: 예.
1: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어 당연히 박사과정 하시면서 네. 열심히 더 하셨을 거고
0: 네.
1: 헬라어도 하셨고
0: 네.
1: 영어도 하셨고
0: 네.
1: 한자는 뭡니까? 한자도 좀 박식하시다고 들었는데
0: 네, 이 성경 만드는 데 있어서
1: 네.
0: 한자가 좀 들어가거든요. 아직까지는 한자 문화권이고
1: 그렇죠.
0: 한자로 해석됐을 때에 좀 더 명확하게
1: 그렇죠.
0: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저 감사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셨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보통 이제 한자 뭐 3급, 2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1800자 정도 하면은 많이 안 거예요, 그래도.
1: 네.
0: 저는 3600자 가지고 놀았죠.
1: 야.
0: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근데 그것이 또 나중에 성경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0: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네,
1: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0: 이게 하나님은 참 버리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1: 네, 맞아요. 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뭐 건축도 결국 전공하시고 신학하시고 미국 유학하셔갖고 네. 뭐 지금 구약학으로 박사까지 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토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신학교의 교수 자원으로 가시거나 네. 사실은 저기 큰 교회 청빙을 또 기대하시면서 네. 들어오신 것도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신 거는 전혀 지금 이게 물론 뭐 학위에 따라서 사역지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떻게 되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0: 네.
1: 청빙도 있었고.
0: 아, 있었고.
1: 예,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기도도 네. 응답이 안 왔고.
0: 네.
1: 근데 이제 섬에서 청빙 자리가 왔을 때 저하고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물론 이제 강권적인 역사이지만은
0: 네.
1: 제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기도를 걸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원처럼 네. 그렇게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어주면
0: 네.
1: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0: 야.
1: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교회도 청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네. 청빙이 와야 되고 가야 되고 또 그때 아내가 아이들 찬양팀에서 건반
0: 네.
1: 애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 10몇 명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도 하고 이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사택도 네. 들고 날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세 달 동안 만약에 이 일이 해결이 되면
0: 네.
1: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0: 네.
1: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0: 네.
1: 1, 2번이 해결됐죠. 그다음에 이제

0: 예. 돌로 무슨
1: 교회 뒤에가
0: 예.
1: 그 옛날에 장비나 자재나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예. 돌을 깨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그다 세멘 해가지고 돌을 쌓고 해가지고 만든 교회예요.
0: 네.
1: 그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공사가 또 담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님 하나도 안 하고 뭐 복음도 네. 아니고 그냥 화강암이 어쩌고 혐오암이 어쩌고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돌로 교회가 쌓였더라.
0: 네.
1: 난 이거 보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돌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돌 이야기만 했고 사실 뭐 설교를 준비를 어떻게 보면 안 했기 때문에
0: 네.
1: 짧게 한 10분 좀 넘게
0: 야.
1: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휙 저는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 이제 저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목회하던 광주로 가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들은 이야기예요.
0: 네.
1: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선임 장로님이 투표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처음 오셨다는데
0: 네.
1: 예,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러운지 예, 전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어쩐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0: 어깨가 돌내기를 화강암 내기 현보암 내기 하시는데
1: 하고 있는데 아, 다 막 훌쩍훌쩍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 속으로 저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설교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교회 질 때 그 돌 깎아가지고 돌 날라가지고 돌로 교회 질 이걸 어떻게 저 처음 온 목사님이 아냐고 이건 우리만 아는 사실인데
0: 야.
1: 어떻게 처음 온 저 광주에서 온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
0: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1: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제 고생하고 사택 짓고 교육관 짓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느낀
0: 받아들이셨구나.
1: 거죠 저는 전혀 그 이야기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이제 받고 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
0: 네.
1: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받고 다 온 거예요 이제 에베트나이가 다 오시더라고요
0: 야
1: 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서임 장로님이 저를 제일 앞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0: 네.
1: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엄청 준비한 것 같다고.
0: 왜요?
1: 왜냐하면 원고를 한 번도 안 보더라고.
0: 아.
1: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내가 봤다고. 앞자리에서 목사님 정확히 봤는데 원고를 한 번도 밑으로 눈을 안 보고.
0: 야.
1: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
0: 아, 목사님은 그냥.
1: 저는 뭐 원고
0: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1: 원고 없으니까 뭐 볼 것도 없으니까 저는 앞에 한 번 한 건데
0: 예.
1: 그 장로님은 해석을 그렇게 너무 좋게 야. 하시는 바람에.
0: 얼마나 오고 싶으셨으면 원고를 암송해서 오셨는가.
1: 암송해서 오셨냐.
0: 예.
1: 그리고 은혜를 또 많이 받고.
0: 야.
1: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0: 100%죠.
1: 100%가 됐어요.
0: 야.
1: 그리고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0: 예.
1: 문자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기도한 그대로.
0: 예.
1: 목사님. 100%가 나왔는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야.
1: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울었어요.
0: 소름 끼치셨겠다.
1: 네, 울었어요.
0: 왜 우셨어요?
1: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00% 아니면 안 가요. 그렇게 했는데 문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문자 지금도 누가 했는지.
0: 야.
1: 네, 그래서
0: 피할 길이 없네요.
1: 네, 이건 피할 길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0: 야.
1: 저는 계산도 안 되고 모르는데 아마 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0: 야.
1: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적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0: 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1: 그렇습니다.
0: 근데 목사님 같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시던 그 동료 목사님들은
1: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죠.
0: 뭐 그럼요, 저기 뭐 큰 교회 청빙되시고 예. 교수가 되고 그러셨다면서요.
1: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실력들을 또 발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0: 야.
1: 보통 뭐 대전 이상 거의 대전 이상 서울
0: 서울로.
1: 아니면 외국에도 몇 분 계시고
0: 야.
1: 혼자 이제 남도에서 다 이해를 못했어요 박사님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0: 네.
1: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0: 그 박사님들이요
1: 예
0: 본인님들도 아니라고
1: 나중에 이제 성경책에 나온 거 보고 아 이래서 그러면 그렇지
0: 지금 대두라도에 섬기시는 우리 두라리 교회 예. 그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 지금 현재는 한 30여 분.
0: 예,
1: 지금 계시고.
0: 그 평균 그 성도님들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1: 70대 정도.
0: 70대. 지금, 예. 사실은 제가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는 걸 좀 봤거든요.
1: 예.
0: 그 낮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 아, 이제 칸때인데
0: 예.
1: 성경을 보다 보면
0: 예.
1: 목도 많이 아프고
0: 예.
1: 허리도 많이 아프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동 겸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운동 겸 집을 하나 뜯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땀을 이렇게 쭉 흘려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몸이 아주 가뿐해져요. 그러면 또 성경을 또 깊이 볼 수 있고.
0: 야. 네. 목사님 그 가볍게 했다고 하기에는
1: 네.
0: 그 어르신들 집 16개를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1: 네,
0: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혼자 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집 두 채를 아예 신축을 하셨다고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가능합니까 혼자?
1: 뭐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고 네. 또 잡아주는 분이

0: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하고 또 집 고치는 그 관계자분들이 또 한두 명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료비만 있으면 되니까요.
1: 그 인건비나 노임은 하나도 안 네, 받는 그것은 거 아니에요? 이제
0: 일단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일단은 재료비 들어간 것만 예, 그 집에서 그냥 내는 거예요. 저한테 돈 줄 필요도 없고 그 집에서
1: 재료가 뭐만 사놔라.
0: 예,
1: 그럼 내가 한다.
0: 예, 그렇습니다.
1: 원래 목사님이 그 관리 집사님이 꾸미셨다고 했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예. 많이 하시네요.
0: 예, 관리를 많이 하고
1: 이런
0: 있습니다.
1: 이런 분이 없죠. 건축 전공을 하셨고 예.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셨고 예. 소방하고 전기 자격도 있으니까. 예. 예.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여수 대두라도의 두라리 교회 김수열 목사님이 간증은 사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기로 하면은 지금 3시간 해도 못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무림 곳으로 모셨거든요, 목사님.
0: 예.
1: 이게 목사님이 편집 책임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건 아니, 쓰셨다고 하면 잘못된 말이고.
0: 그렇습니다.
1: 예. 성경을 주석도 하시고 그림도 다시고 지도도 붙이시고 예. 그 일종의 주석을 하신 거잖아요.
0: 예. 편집을 한 겁니다.
1: 그 등불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0: 예.
1: 이게 어떻게 나온 책이에요?
0: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만의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 성경이 사실 어려워요.
1: 네.
0: 저도 다독을 좀 해보고 무린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 100독은 기본이고 보니까 500독.
1: 네네.
0: 그러신 분이 계시고 저도 그 따라서 해본다고 성경도 이렇게
1: 네.
0: 100번 넘게 읽어보고 해도 그래도 모르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뭘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모르는 단어를 옆에다가 댓글을 달자
1: 어허.
0: 해가지고 색을 칠해가지고 그것을 화살표로 옆으로 뺀 다음에
1: 네.
0: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1: 목사님 개인의 주석서를 만든 거네요. 성경책에다가.
0: 예, 제 개인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10년을 해가지고
1: 네.
0: 자료를 만들고 성경책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1: 쉽지 않죠.
0: 몇 번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하다가 이제 이 등불 성경에 전신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전신을 제가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1: 네.
0: 섬에 와가지고 성경을 좀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1: 네.
0: 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여기다 좀 보충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오타가 좀 많이 그 당시에는 아직 발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1: 처음 받았던 그 성경책에
0: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타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출판사에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성경 대표가 돈도 다 이렇게 쓰고 만들었는데 오타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고 이걸 인쇄를 했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찰나에
1: 네.
0: 이게 누워 있는데
1: 네.
0: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팩스가
1: 네.
0: 몇 미터씩 나오는 거죠. 제가 보낸 팩스가 열 몇 장을 보냈으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횟수로 지금 7년 전에
1: 네.
0: 저하고 이제 등불 성경 대표가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손을 잡고 울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이걸 했고 돈도 다 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패작같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1: 네.
0: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면 제가 시작을 하고 안 그럼 포기하겠다. 적겠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십시오 하겠습니까?
1: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군요.
0: 네.
1: 그걸.
0: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저한테 다 주신 그 재능들이 다 필요하더라고. 하나도 안 빼는 거 다 필요해.
1: 네.
0: 그래서 성경책이 이제 완성이 됐죠.
1: 목사님이 사실은 앞서서 뭐 섬 주민들 집도 고쳐주고 새로 아예 지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0: 네.
1: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2시간씩 네. 성경 연구에만 이렇게 몰두하셨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박사까지 하시고 뭘 더 연구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무식한 소리를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0: 네. 뭐 질문이 뭐냐면 박사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단지 그 하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참 성경이 신기한 것이 여러분 이 같은 성경을 참 100번 읽었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1: 네.
0: 100번을 읽어도 읽으면 또 나와요.
1: 궁금하고 모르는
0: 또,
1: 게.
0: 예, 모르는 게 나오고 정리할 것이 또 나오고
1: 아하.
0: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성경에 나는 껍질밖에 못 가봤다.
1: 야.
0: 예,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1: 아하.
0: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경책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성경을 연구를 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성경 예. 보는 게 너무 재밌고
0: 예.
1: 궁금한 게 또 너무 알고 싶고
0: 예.
1: 그래서 그 섬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0: 예.
1: 그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면서
0: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1: 야.
0: 어떻게 보면
1: 네.
0: 저는 이제 성경 고수는 아니

0: 인 것 같고 아이고. 성경 고수를 만들 수 있는 성경책을 만든 거죠.
1: 야.
0: 편집을 한 거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1: 근데 몇 가지만 좀 보면은 예. 안에 예를 들어 지금 출애굽기에 예. 성막과 관련된 그림이 좀 나가 있는데 예. 이 그림의 또 많은 부분은 목사님이 직접 그리셨다면서요.
0: 네. 원래 이제 서울대 미래 교수하고 네. 그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일반적인 그림은 그렸는데
1: 네.
0: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뭐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다음에 뭐 역대 상하 이런 데 어려운 부분들 그림이 이게 고증이 필요해요.
1: 아하.
0: 그래서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1: 네.
0: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증을 위해서 미국 갈 기회가 있을 때 자료 모으기 위해서
1: 네.
0: 간 거고 이스라엘도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간 거고 랍비들도 만나보고 해가지고 고증을 해가지고 그리려고 하는데
1: 네.
0: 설명을 해도 이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예전에 미대를 가려고 했었지. 생각이
1: 미술,
0: 갑자기.
1: 미술 선생님이 자네 미술 전공할 자네 생각 없는가.
0: 미대 한번 가보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아.
0: 나 그래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또 그리려고 하니까 펜이 또 펜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이 펜이 또 이어서는 또 안 파는 펜이에요.
1: 아.
0: 종류가 막 256색.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300색깔인데
1: 네.
0: 예, 노란색만 해도 1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그 펜을 가지고
1: 네.
0: 그림을 그려야 돼서 광주 광역시에 가가지고 펜을 사온 적도 있고.
1: 이야. 제가 이제 특이한 게요. 네. 목사님 그 진설병 지금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림이 네. 목사님 그리신 건데.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진설병은 이 떡상에다가
0: 떡
1: 여섯 개를 그냥 쭉 얹어놓은 모양인데.
0: 그렇죠.
1: 목사님이 그려놓으신 이 진설병 상은 좀 다르거든요.
0: 예.
1: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중간에 무슨 선반 같은 게 있어요.
0: 네. 이 떡상에 떡이 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1.5리터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1.5리터 3개 정도. 이게 떡 하나가 1.5리터 3개 합친 거예요. 떡이 상당히 크죠?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1: 네.
0: 호떡이 아니고 상당히 큰 떡인데
1: 아.
0: 이것을 방금 구워가지고
1: 네.
0: 이걸 여섯 개를 겹쳐놔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떡이 되겠죠.
1: 딱 달라붙겠죠.
0: 달라붙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 갔을 때 랍비를
1: 네.
0: 만나가지고
1: 네.
0: 물어보니까 이게 선반이 있었답니다.
1: 아.
0: 자기들은 그게 역사예요.
1: 네.
0: 우리는 성경책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역사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조상들이
1: 네.
0: 선반이 있었다고 이렇게
1: 네.
0: 여섯 개 선반이 있어가지고 선반에다 이렇게 가지런히 떡을 이렇게
1: 아.
0: 올려놓았다고. 그래서 보니까 떡이 약간 뭐 사각형 비슷하게
1: 네.
0: 생긴 걸 그걸 고증을 한 거죠.
1: 그 이 떡 선반은 목사님께서 처음 그리신 거네요.
0: 네, 거의 이런 모양은 아마 한두 명?
1: 야 네. 목사님, 이 정말 네. 하나님께서 성경 연구하시라고 미리부터 이런 네.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0: 아마도 예,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야 그리고 제가 시편을 좀 보다 감동을 받았는데
0: 네.
1: 시편 150편 모든 장마다
0: 예.
1: 목사님께서 한 마디 두 마디로
0: 맞습니다.
1: 이렇게 시편을 예. 딱 요약을 해놓으셨거든요.
0: 예, 시편에다가 이제 풍성글을
1: 네.
0: 달아놨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65편이면은 감사와 찬송의 노래 이렇게 해놨는데
1: 네.
0: 이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칼빈 주석을 보면
1: 네.
0: 시편 주석을 해놨어요.
1: 어.
0: 예,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시편 주석 칼빈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1: 네.
0: 이게 30권짜리 책이 있어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빈.
0: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그게 한 포인트가 8포인트? 글자가 어허. 아주 작고.
1: 네.
0: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색깔도 네. 아주 노랗고.
1: 아하.
0: 그런 걸 읽어가지고, 한 줄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1: 야
0: 네, 그게 이제 시편이고. 그걸 하다가 제가 왼쪽에 예, 실핏줄이 한번 터져가지고.
1: 아하.
0: 일주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섬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경 연구를 하신 거네요.
0: 예.
1: 아, 그 사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는데요.
0: 예, 우리 천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죠.
1: 네.
0: 예, 뭐 미완성 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소리 없이
1: 아.
0: 그 받침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아 저는 공부하는 것이
1: 네.
0: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 네.
0: 근데 돈도 엄청 들어가고.
1: 아니, 당연하죠. 미국까지 가셔서 박살하셨는데.
0: 머리가 깨지기 직전까지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1: 아.
0: 이 미국 학교가 이 벽돌만한 책을
1: 네. 예,
0: 보통 뭐 교수 한 명당 막 네다섯 권을 주고
1: 야.
0: 이걸 비교 분석해가지고 내 의견을 말을 해.
1: 그때는 AI도 없을 때 아닙니까?
0: 전혀 없죠.
1: 어허.
0: 다. 아니, 볼펜으로 써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1: 야.
0: 예, 그래서 펜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또 한글로 이게 만든 것도 있는데 직접 이거 다 읽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완전히 소화를 해가지고 아하. 이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야. 그걸 내

0: 생각에 더 좋은 것들을 가미해서 다음 발전시키는 그쪽까지 요구를 하셔요. 그게 이제 소논문이요.
1: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 박사학위까지 했을 때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시켜서 뭔가 큰 교회 목회를 맡기실 텐지 후학 양성을 시키시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0: 없잖아. 약간 있었죠. 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이런 생각도 있었고.
1: 왜 나를 공부를 시켜서 섬으로 보냈나.
0: 이래까지 해가지고 섬으로 갑자기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1: 이유를 아셨네요. 네,
0: 성경 만드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1: 네.
0: 섬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냐.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아침에 식사하고 안 해보고 점심때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따로 부르지 않으면 뭐 밥 먹어라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배고프면 나올 테니까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8시쯤 되거든요. 그때가 새벽에 끝나고 8시부터 시작하면은 네. 보통 한 12시 네. 화장실도 안 갈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집중해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시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섬에다가 이렇게 보내놓고 섬에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저 섬에 사실 뭐 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예. 갈 때도 별로 없으시고 예.
0: 나갈 일이 있어도요 네. 핑계대는 일이 많아요. 배가 없습니다. 안개가 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인정하니까
1: 그렇게 하고 성경 연구를 예. 더 하시고
0: 성경 연구도 더 왜냐하면은 이게 훨씬 더 급한 일이고 네.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1: 야 하여간 엄청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엔 평신도들도 놀랍게도 히브리어 헬라 원어 공부를 하는 평신도들 많이 나왔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원어를 안다는 게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다 보면은 성경의 그 정확한 의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단어 하나의 뜻이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1: 네.
0: 그 뜻 가운데 하나만 대표로 예, 뽑아서 번역을 하잖아요.
1: 그렇겠죠.
0: 근데 그 성경 그 단어가 두세 개 정도 뜻이 더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어를 하면은 네. 좀 더 낫죠.
1: 이게
0: 뭐 창세기 뭐 바라라는 거 뭐 창조하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그런 때도 이 바라가 쓰입니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0: 예.
1: 이 창조가 예. 영혼 구원에도 적용되는 단어인가요?
0: 예, 적용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배경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성경을 읽지만 한국말로 읽을 수밖에 없고
1: 그렇죠.
0: 한국 정서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로 해봐도 우리는 이제 누가 창조했냐가 중요해요. 명사.
1: 어허.
0: 하나님이가 중요하죠.
1: 당연히. 한국 정서가.
0: 그럼요.
1: 네.
0: 또는 뭐 태초. 그런
1: 그렇죠.
0: 명사가 중요한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조했다는 그 형용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1: 형용사, 동사. 동사가 중요합니다.
0: 네, 동사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동사민족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이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
1: 어허.
0: 이걸 원해요.
1: 네.
0: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중동 사람들은
1: 네.
0: 예,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한 항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1: 네.
0: 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1: 아하.
0: 그다음에 이제 게마트리아 같은 거 숫자
1: 네.
0: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지금처럼 숫자가 별로 어떤 의미가 없었지만 고대 시대 때는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숫자나 알파벳이나 이런 데다가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다이 대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 네.
0: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예. 왜 14냐. 성경 공부 한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 14대가 아니에요. 보면은 몇 명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1: 아, 네. 네,
0: 몇 명이 빠져 있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14에다가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1: 네.
0: 이게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 아니 어떻게
0: 조상의 이름을 빼먹어. 조상님의 이름을 빼먹어. 족보는 정확해야지.
1: 네.
0: 거기는 조상의 이름을 빼가면서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다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비드인데 히브리 말로
1: 네.
0: 다비드 철자를 더하기를 해보면 이게 네. 정확히 14가 나와요. 이 14를 세 번을 반복해서
1: 네.
0: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1: 아하.
0: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0: 야, 우리가 무림고수를 통해서 사실 다독을 많이 권장을 해드렸는데 예. 다독은 다독대로 가시더라도 예.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할 때 더 예.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1: 예. 저는 다독도 좋지만 네. 정확하게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0: 네.
1: 다독보다는 나는 정독에다가 점수를 한 1점을 더 주고 싶다.
0: 아.
1: 정독이 좀 낫지 않을까.
0: 네.
1: 왜냐하면 제가 다독을 해도 네.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요.
0: 그렇죠.
1: 결국은 이제 많이 다독을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 가지고 또 네. 알게 됩니다. 결국은 네. 알게 되는데 정독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더 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정독을 저는 권합니다.
0: 집중해서 공부하고 예. 목사님 말씀하시던 책이라든지 여러 예.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예. 연구하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되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목사님은 뭐 30분 정도 되는 성도님들도 네. 함께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섬사역 평생을 정리하고 딱 보니까 나는 성경만 연구하고 보는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1: 예.
0: 이런 간증들을 후배들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1: 예.
0: 그게 어떤 내용이세요?
1: 실제로 이제 섬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요.
0: 네.
1: 제가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나는 이 섬에서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목회도 그렇게 했고
0: 네.
1: 선교도 이제 주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있으면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0: 네. 네,
1: 강의식으로 하는데 성경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성경 구절들을 물론 이제 다 암송이 돼 있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암송한 것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보다 보니까 예, 새겨졌다 그럴까요?
0: 네. 네.
1: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막 돌머리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0: 네. 네.
1: 돌머리도 새겨질 수 있다.
0: 아.
1: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0: 네.
1: 아마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이면 좀 더 빨리 익히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이제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0: 야.
1: 하도 많이 익다 보니까
0: 네.
1: 네. 그 새겨진 걸 가지고 성경 장절을 가지고
0: 야.
1: 주일날 오후하고 수요일은 백칠판으로 성경 구절만 가지고
0: 야.
1: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겠네요. 네.
1: 그렇게만 했는데
0: 네.
1: 목회는 또 나름대로도
0: 잘 되고
1: 있어요.
0: 또 그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닌데
1: 예.
0: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1: 예.
0: 많은 분들이 그냥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고.
1: 예, 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0: 네.
1: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기대를 언덕이 없을 때
0: 네.
1: 하나님이 좀 더 역사하지 않을까.
0: 아.
1: 그래서 제가 뭐 뛰어난 목사나 은사나 이런 것보다는
0: 네.
1: 아마도 기대를 언덕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프면 무조건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네.
1: 우리 아이들도 거의 한 3년 정도를 매 주일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빠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치료도 좀 빨리 일어나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치병 같은 일들도
0: 네.
1: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 1년이면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0: 야.
1: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저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0: 네.
1: 성경이 이렇다만 했는데
0: 음흠.
1: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를 인도를 이렇게 쭉 해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병 나은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
0: 1년에 네. 5분이 병이 났는다면 지금 교인이 30명이란
1: 예.
0: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거의 전 교인이
1: 그렇습니다. 거의 다
0: 응급한 순간에 예.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다 아니면
1: 예.
0: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 때
1: 예.
0: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야. 목사님 그 이 정도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셨으면 뭐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 뭐 세미나라든지 말씀 집회를 많이 인도를 요청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숨으려고 한 건 아닌데 섬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0: 네.
1: 숨어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개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0: 제가 볼 땐 이 방송 나가고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1: 주여. 올해 초에도 해가지고 뭐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4개
0: 네.
1: 교회
0: 야.
1: 옛날로 말하면 이제 부흥성회잖아요.
0: 네.
1: 보통 이제 플랑카드에 보니까 심령 부흥성회 옛날에
0: 맞아요.
1: 어르신들 목사님들 할 때는
0: 네, 네, 네.
1: 지금은 제가 말씀 부흥성회 이렇게
0: 네,
1: 이렇게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 집회는 그러면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시는 거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0: 아 목사님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1: 네.
0: 우리 전국에 계신 무림고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이 말씀 한 말씀 꼭 남기고 싶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1: 성경을 읽어보니까 꾸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아, 꾸준해야 되는구나.
1: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잖아요.
0: 네.

0: 네, 보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아. 예, 성경에서 힘이 나요, 이제.
1: 내가 성경을 처음엔 보는데, 예, 예. 나중에 성경이 성경을 읽는다.
0: 읽게, 예.
1: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목사님.
0: 됩니다. 성경 구절들이 연결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구약에 사랑이 나온다. 네. 뭐 신약에도 사랑이 나오겠죠.
1: 네.
0: 이게 구절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어. 처음에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1: 네.
0: 그냥 내가 성경을 쭉 읽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계속 읽으시고
1: 네.
0: 읽다가 보면 성경이 성경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입니다.
1: 옛날에 관주 성경이 있듯이.
0: 관주 되듯이. 예.
1: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0: 연결됩니다. 예.
1: 야.
0: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1: 어.
0: 그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무슨 말인지 뜻인지 이해하게 하십니다.
1: 아멘.
0: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 네.
0: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1: 야.
0: 그래서 꾸준하게 예, 처음에는 좀 억지 같지만 꾸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다 보면
1: 네.
0: 성령께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끔 믿게끔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1: 네. 우리 김세월 목사님 제가 이 소개는 못 드렸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목사님은 집 짓고 와서 성경을 딱 펼치면 눈이 밝아지고 너무 네. 재밌어지고
0: 네.
1: 그러신다면서요.
0: 예. 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잠이 오고 좀 우리
1: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0: 네.
1: 아무리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펴도 일단 피면 졸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목사님 반대시네요.
0: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가지고 피곤해도 성경을 펴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해지고
1: 힘이 나고
0: 예. 네. 뭐 집회를 이렇게 했다. 그럼 엄청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1: 네, 네, 네.
0: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이 뭐 영이 좀 충만하다고 할까요?
1: 야.
0: 반짝반짝 머리가 반짝반짝해지고
1: 네.
0: 눈이 청명해지고
1: 예.
0: 성경을 더 막 보고 싶어지고
1: 야.
0: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아 방송화장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지에 좀 빨리 올랐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지금까지 여수 대두라도 두라리 교회 담임이신 김수열 목사님과 귀한 간증 나눴습니다.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은 김수열 목사님 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듣기,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 샵9330으로 무림고수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또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 설명하셨던 그 성경책도 같이 이제 보시면서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의 좋은 아침입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성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두 다리가 진흙 깊이 쑥 빠져버리자 황새는요 다리를 빼려고 머리를 땅에 박고 부리에 온 힘을 주어서 다리를 쑥 뽑았습니다. 다리가 빠졌더니만 이제는 부리가 진흙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황당한 황새가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부리를 쑥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리가 또다시 진흙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다리를 뽑으면 부리가 푹 빠지고 부리를 뽑으면 다리가 푹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서 그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집니다. 관계 문제를 봉합하면 또 다른 욕심의 문제, 또 다른 내면의 허무와 죄책감이 우리를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존재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과연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구경꾼들을 아시죠? 불이 납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난 사람은 발열 동동 구르면서 어떡할까 안타까워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마음 없이 그저 바라만 봅니다. 어쩌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너희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박상호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박상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박상호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관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시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변질하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상황 때 그들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무슨 말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요,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리라고 종용합니다. 오직이란 말을 굳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전통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선행과 행함으로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 예를 들면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우리는 온전하게 그렇게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만 포기하면 그들은 사형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지켰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틴 루터, 보름스 종교재판정의 소환을 받습니다. 루터를 사랑하던 친구들,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루터, 제발 때를 좀 기다리자. 좀 타협하자. 아니면 좀 도망쳐서 나중에 시작하자. 눈물로 루터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때 루터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보름스 성전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와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나는 내 주장과 이 복음의 진리를 결단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말씀의 뜻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오직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물이 육지를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육지를 흘러가는 동안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강물 속에 들어옵니다. 쓰레기, 오물, 심지어 세균과 독극물까지 오염된 채 흘러흘러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다는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서 짠 염수로 그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쌓여집니다. 상처와 연약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올 때 보혈의 염세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어서 돌아오로 찬송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러면서 찬송 가사예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리요 못 받으시리요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은요, 마치 말과 마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차가 말을 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오직 은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역사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역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뭘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멸망하고 은혜의 길에 서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손 내미세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세요. 여러분, 그 손 내미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떤 분과 포옹할 때가 있어요. 느끼잖아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 큰 은혜 주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려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제 손에 있는 아이패드가 여러분 누구 거지요? 누구 거예요? 아, 제 거예요, 제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불타서 죽게 생겼는데 누가 달려와서 업히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업히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밧줄을 던져서 잡으라고 할 때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밧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 내미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손,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주의 역사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이 역사를 믿고 나를 위한 이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주님을 내어놓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은혜를 행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통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였어요. 오늘 1절에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뭘 자랑할까요? 내가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전과 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진 학문, 자기 가진 학벌, 자기 가문,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뿐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시장 가게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흥정을 하지요. 이 물건은 저렇고 이러니까 좀 싸게 줘요. 흥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업원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강,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하구가 얼마나 넓은지 큰지 바다인지 강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마실 물이 떨어져서 급히 식수를 구하려고 아마존 강 하구로 진입을 했습니다. 선장은 당장이라도 그 강물을 떠먹고 싶었지만 이 물이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돼서 지나가던 배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조금 더 올라가야 아마존 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배에 타고 든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당신은 아마존 강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이 강물은 여러분 당신이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0: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 그 사랑에 푹 잠겨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은혜의 강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만 잠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발만 잠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내어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품에 잠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싸구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에게 명품 스카프가 선물되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 명품 스카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레처럼 방을 닦고 물건을 닦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그런 복된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자랑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오직 은혜로.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어깨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50견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나이가 50대쯤에 접어들면 발생한다고 하여 50견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의 정확한 진단명은 50견이 아니라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동결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1차성 동결견이 있고 회전근개나 인대파열 등의 다른 어깨 병변이 있다가 어깨 관절 주머니가 점점 굳어가는 2차성 동결견이 있습니다. 1차성 동결견은 당뇨가 있는 젊은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2차성 동결견은 아무래도 고령인 분들이 어깨의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50대 이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30, 40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병합니다. 동결견은 발병 시기에 따라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는데 초기에는 염증기라고 하며 이 시기에는 가동 범위에 제한은 많이 없지만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심했던 염증은 조금씩 가라앉게 되지만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동결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줄어든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 이상으로만 팔을 들어올리지 않으면 통증은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점점 더 어깨를 쓰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가동 범위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면서 병이 고착화됩니다. 50견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어깨를 수년간 쓰지 않으면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추후에 가동 범위가 좋아지더라도 관절의 불안정증이 발생하면서 회전근개 파열 등의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결견의 치료는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초기에는 관절 주머니 안으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절이 이미 굳은 후기에는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어있는 어깨 관절 주머니에 약물을 주입해 관절강을 넓혀주는 수압 팽창술과 같은 주사요법을 하면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가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는 수기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다른 질환보다 치료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저의 회전근개 파열 등의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결견은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내원하시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더 바른 의원 오준석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불교신자였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새벽교도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그 잠실교회를 섬기게 됐고 6년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기쁨이 정말 저는 처음 체험을 했어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남전희 집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1: 또 주변 분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때 사실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으로 그 전파 선교사를 신청해서 그 두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극동방송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6개월이 지났나 우리 큰아이가 아드라인데 걔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유난히 아이가 피곤해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제 핸드폰 앱으로 극동방송이 앱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2: 힘과 위로를 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말입니다.
1: 그러던 중에 그 11시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사연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채택이 돼서 제가 또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그 중보기도 팀에서 그 한 번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끊임없이 저를 전화를 해주셔서 아이의 상황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또 기도를 또 하시고 그러는 게 처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2: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픈 몸은 치유받고 자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1: 동방송에서 또 우리 잠실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그 여동생인 딸아이와 그 골수가 100% 일치를 했어요. 골수 이식을 받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아들아이가 또 딸아이가 두 아이가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외출을 해도 항상 틀어놓고 나가요. 찬양이 우리 집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고 잠잘 때 끕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킵니다.
2: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전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남 집사님을 새벽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1: 저희 집이 그 잠실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근데 눈을 떴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미쳤지. 불교 신자가 무슨 새벽 기도로 가고 싶니? 이건 무슨 마음이니? 그러면서 다시 잘라고 이렇게 들어놨는데 다시 그 마음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건 가야 돼. 그러면서 저는 아는 교회라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잠실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로 튀어갔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고 찬양도 처음 듣고 근데 그냥 그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냥 제가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0: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디 살아 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를 확인하고 교회를 다닐게요. 제가 불교 스타일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불교 스타일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10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역을 극동방송과 함께 감당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그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말씀이 사무엘 상하였는데 그 왜 다윗과 그 사울의 왕에 쫓고 쫓기는 게 연속극 드라마처럼 재밌어서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잡힐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내일을 기대하시라 뭐 이런 마음과 매일같이 아 오늘은 다윗이 잡혔을까? 도망갔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100일 기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갔던 새벽기도.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소망의 기도를 통한 중보기도의 능력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남전희 집사님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체험을 해서요. 저는 이 멘트를 꼭 하고 싶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지금 바로 이 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도우며 듣게 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 사역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

0: 시작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새 판을 짜신다라는 주제로 170차 성서정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계룡로에 위치한 대전중앙교회가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전중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연결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카리스 합창단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내덕 성결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명에 동참하실 분은 카리스 합창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한밭제일장로교회가 중고등부 청소년교회와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출신일 경우 우대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바제일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10차 전국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사랑 부흥사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을 때 떡하니 한 번에 방향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나침반을 꺼내면 먼저 바늘이 크게 흔들렸다가 그 흔들림이 점차 잦아들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어찌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매력적이고 달콤합니다. 매번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마음은 세상 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귀가 얇아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떨릴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삶의 방향이 점차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흔들림의 정도 역시 점차 잦아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누군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죠.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흔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우리 흔들림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진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다소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그 흔들림이 잦아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흔들림의 중심이 거기서 진리에서 멈춰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무지개의 배경으로 좀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네 구절, 어떤 구절을 또 준비해왔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무지개의 바탕 위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귀한 네 가지의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앞서서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